말랑말랑한 슬라임이나 딸깍딸깍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키보드의 키캡 키링은 누르고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안티스트레스 장난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왁부볼이라는 것도 있죠. 왁스 부수기 볼을 줄여서 귀엽게 부르는 겁니다. 슬라임이나 말랑이 겉면을 왁스로 코팅해 손으로 눌렀을 때 바삭하게 깨지는데요. 손끝의 감각과 바스락 바삭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불안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죠. 소리와 촉감을 즐기는 왁부볼은 베이커리와 디저트 시장에서도 인기예요. 초콜릿으로 코팅된 소금빵 겉면을 한입 크게 베어 물거나 손으로 쪼갤 때 단단한 초콜릿이 와그작 하고 부서지는데요. 이 경쾌한 소리와 식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단한 코팅을 파삭 부수는 쾌감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듯이 신나고 즐거운 음악도 도움이 되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유람열차 페르니궁스툭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마르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왁부볼이라는 말 혹시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꽤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단단한 겉면이 바삭 부서지는 그 소리와 촉감에 집중하는 순간에 머릿속이 잠깐 비워진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0: 갑니다. 이 복잡한 생각을 할틈 없이 손끝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쾌감이 있기도 하고요. 뭐꼭 왁구볼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콜릿 코팅된 소금빵을 와그작 한입 베어 무는 것도 그렇고, 뭐 방금 들으신 이 경쾌한 폴카도 비슷한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요. 화요일 아침 작은 쾌감 하나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2: 하이생 시작하세요.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루이지 아르디티의 일바초 입맞춤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와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Vina Lea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밍님이 정호님 제 왁부부는 아당이에요. 스트레스 받다가도 아당 들으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모든 감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아로마 테라피 있잖아요.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런데 촉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모든 감각을 가지고 기분 좋아질 수 있. 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저도 이 키캡이랑 이런 거 가끔 가다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잠 안 올 때 만지작만지작 하거든요. 막 이렇게 똑깍똑깍 누르면은 이상하게 또 좀 잡념이 사라지면서 쓱 잠들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가경취숙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금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늘 한 해 계획이 이 시점에서 후회를 했는데 금년은 잘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단편소설 와 단편소설 두 편을 썼고 장편을 계속 쓰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지금까지 잘 왔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사신 겁니까? 소설을 쓰시는군요. 멋지십니다. 우리 가경추수님. 아, 완성된 소설 꼭 한번 읽어보고 싶군요. 신청해 주신 거군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 사냥꾼의 합창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가경취숙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닉네임이 참 멋지세요. 가경취숙, 가벼운 수레를 몰고 익숙한 길을 간다. 그래요.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또 이렇게 이미 경험해본 익숙한 분야에서 능숙하게 성과를 내는 그런 상황도 그런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하는 생각을 연초에 했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6월 30일 딱 한 해의 반이 꺾이는 날이에요. 우리 가경취숙님 덕분에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많은 우리 아랑님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또 뭐 만약에 아쉬운 게 있으면 남은 또 반년이 있으니까 또 새롭게 또 계획을 해보시면 좋잖아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네, CBS 이어지는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례의 산천을 누비며 해설사로 또 1인 여행사 대표로 쉴 틈 없이 살아오는 동안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식당에 가든 사찰을 걷든 늘 저의 가장 완벽한 짝꿍이 되어주는 아내에게는 1년 중 유일하게 부리는 최고의 사찰입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늘빛 옷을 입고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의 표정은 마치 소풍을 앞둔 소녀 같았습니다. 아내의 그 환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기분은 덩달아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아니 우리 부부의 일상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하이라이트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공연 시작 전 이벤트로 수많은 관객을 비추던 카메라가 돌연 전광판 화면에 우리 부부의 얼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된 당황스러운 찰나.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를 향해 두 번의 뽀뽀를 건넸습니다.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쏟아졌고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아내의 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우리 부부의 15년 귀촌 생활 중 가장 영화 같은 한 장면을 완성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의 해설이 누군가에게 구례의 위로를 전하듯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내의 고단한 일상을 다정하게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공연이 아내의 유일한 사치여야만 하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례로 돌아오는 길, 공연에 짙은 여운에 잠겨있던 아내가 툭 던진 고마워라는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이 행복한 사치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나 또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내의 이 찬란하고 행복한 사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Love Until the End of Time,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가번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문화유산 해설사이자 로컬 크리에이터 임세웅의 책 귀촌 15년 진짜 구례를 만나다 에서 이 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도 해주고 함께 공연도 보러 가준 남편 참 멋있고 다정하네요. 사랑은 뭐 이렇게 거창한 선물보다 함께 해주는 마음에서 더 깊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뭘 또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 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사랑이죠. 이 그래서 또 제일 마음이 남았던 장면은 전광판에 두 사람 얼굴이 뜨는 순간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뽀뽀를 건넸다는 거죠. 그 찰나의 선택이 정말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근데 그 찰나의 선택이 15년 귀촌 생활 중 가장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었다는 그 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냐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려는 마음. 참 그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 말하는 것. 그게 부부의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구례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툭 던진 고마워 한마디.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고 그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한 사치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그런 사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그런 행복한 사치,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사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은 아주 아주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제가 특정 가수를 뭐 이렇게 칭송한 글이 아니었죠. 이건 부부의 정말 진정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와, 아주 반가운 글이 있습니다. 들꽃연희님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정원님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50일간의 장기 해외여행 복귀 신고드립니다. 어제 건강히 도착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긴 여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제 육체, 마음 건강과 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직은 잘 즐길만 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또 아당에서의 행복한 동행 같이 하시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50일이라니요. 혼자 50일간의 해외여행. 아, 정말 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험하셨고 또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우리 아당님들에게도 그 귀한 여행의 깨달음과 즐거움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 듣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 또 편곡의 귀재 피아니스트 볼로도스,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또 직접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 원곡도 참 재밌는데 이 볼로도스의 화려한 편곡이 더해져서 정말 짜릿한 그런 연주를 들었네요. 아,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를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직접 편곡해 연주한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2003년 돌치 그라모폰에서 컴플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위나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군요. 랄프 베나츠키가 작곡한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우리말로는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 뭐 이런 정도로 옮길 수 있겠는데요. 아, 저는 이 곡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린징은요, 빈의 북쪽에 자리한 아주 아름다운 와인 마을이에요. 그 위너발트 칼렌베르크, 비엔나 숲이 있는 그 산자락에 있는 와인 마을입니다. 제가 빈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친구들과 아주 자주 찾던 곳이에요. 시험이 끝난 날도, 또 공연을 마친 날도, 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주말에 자연스럽게 종종 그린징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이 호이리게에 둘러앉아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음악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서 38번 트램을 타면은 종점까지 쭉 가면 그린징이었거든요. 갈아탈 필요도 없이. 아, 이 노래도 그런 빈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요. 특히 곡 중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Das hat unser Herrgott schon sehr gescheit gemacht, dass nach sechs Tag Arbeit ein Feiertag lacht. 하느님은 참 지혜롭게 세상을 만드셨죠. 엿새 동안이라면 하루는 꼭 쉬도록 말입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뒤에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면서 삶을 즐기는 것. 이게 빈 사람들이 오랫도록 지켜온 삶의 철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랄프 베나츠키의 곡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를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다르시의 앨범 위나 리더. 사실 위나 리더가 클래식 음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또 테나 프리츠 분다르시의 노래로 아름답게 또 재탄생된 이 위나 리더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 랄프 베나츠키의 곡이었고요. 테나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스 오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퍼플로드님이 정원님의 생활 밀착형 설명에 귀에 쏙쏙 꽂히고 더 가고프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형. 아, 우리, 아, 정다운 아당님들과 함께 저의 제2의 고향인 비인을 함께 여행하면서 여기가 그린징이에요. 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아, 이어지는 곡은요. 아,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도끼의 춤 듣겠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그리고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도끼의 춤. 오, 제목이 좀 무섭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그리고 루이스 안토니아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윤쌤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9월에 비엔나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구글맵에 의존하겠지만 혹시 추천할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원님 앨범 자켓 찍은 곳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갑자기 물어오시니까 추천할 곳이 막 머릿속에 너무 많지만 뭐 또 책자 찾아보면 다 있을 곳이니까 제 앨범 사진 찍은 곳은요. 제가 두 개의 앨범 자켓을 빈에서 찍었는데 리멤버 비엔나라는 앨범 자켓 이렇게 그 모자 쓰고 찍은 사진 그거는 빈 시내의 아주 작은 골목이에요. 안나가세라는 이름의 골목이었는데 거기서 찍었고요. 그다음에 쇼팽 에티드 자켓에서 이렇게 예전에 망고 아빠님이 야하다고 말씀 주신 그 앨범은 비엔나의 아주 유명한 센트럴 프리도프 중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멋있는 가로수길이 있어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그 가로수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묘지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음악가들의 묘지가 다 모여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냥 묘비만 있지만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의 묘지가 모여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듣겠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자쿠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리아의 초상에서 공부했던 오페라들은 다시 들으면서 좀 이렇게 복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주인공 이름 기억나시나요? 카바라도시죠. 산막에서 사형을 앞둔 카바라도시가 토스카를 떠올리면서 불렀던 아리아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하기 하면
1: 하하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A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아이피 부가세 별도.
1: 오늘 1부 끝곡은 타레가의 아라비아 기상곡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이고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3: 기프트
2: 반쪽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앙빵님이 애정하는 우리 아침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단체로 늦은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엔 정파방송 시간으로 어제 듣지 못한 재방송을 청취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재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정파로 인해서 재방송이 안 되니까 또 들으시는데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쏴! 실력자!
1: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0: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4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가슴 벅차고 가슴이 아련해오는 그런 선율이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리버루페스의 기지회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장현아님이 마티네 콘서트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매번 연가를 내고 가니 이것도 사치라면 사치겠죠. 살짝 소심한 사치요.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티네 때 제가 프로그램에 안 써있는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아님 그날 꼭 뵈어요. 로비에서. 또 아까 전에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3681번님요. 안녕하세요. 김동균님 때부터 쭉 듣고 있는 소극적인 왕 애청자입니다. 빈 얘기를 들으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요. 전학을 왔는데 빈에서 살다 왔다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랐죠. 그 당시 외국 살다 온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볼 땐 전혀 외국에서 살다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친구였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 빈이 아니라 충남 서천군의 비인이라는 곳에서 전학 온 거였어요. 저희는 여기를 몰라서 당연히 해외파인 줄 알고 나중에 무척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충남 서천의 비인이라는 곳이 있군요. 너무 예쁜 이름의 고장이군요. 그래요. 아유 재밌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3번 로만차 안달루시아 듣겠습니다. 길샤메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로만차 안달루시아 보내드렸습니다. 길샤함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역시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오늘 퀴즈의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1권 가운데 첫 번째 곡 2장조 안단테 콘 모토 다니엘 바렌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달콤한 추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Sweet Remembranc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멘델손의 무언가 모두 8권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6곡이 담겨 있죠. 이 제목은 멘델손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요. 후대에 붙여진 별명인데 이 곡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달콤한 추억. 음악 용어 중에 돌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돌체, 뭐 부드럽게 달콤하게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음악 중에는 이 돌체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의 정답은요. 이런 돌체 또는 방금 들으신 그 멘델손 무언가의 부제처럼 아주 달콤한 건데요.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막으로 러시아의 민요 다크 아이스 검은 눈동자를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러시아 민요, 러시아 로망스라 불리는 이 다크 아이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곡으로 검은 눈동자를 지닌 집시 여인에 대한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동명의 이탈리아 영화에 삽입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힌트는 다크, 바로 아주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인데요. 자, 이 힌트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전에 1950번이며 정답 정원님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아, 이분 상 드리면 안 되나요? 커피. 아,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1950번님. 자, 달콤하고 짙은 색, 어두운 색, 다크. 이 힌트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짧은 음악, 짧은 음악이었죠. 세 번째 힌트 음악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스페니쉬 댄스, 스페인 춤을 사이먼 레트리지 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가 과자의 나라에 도착하자 그곳의 요정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각 나라의 민속춤을 추기 시작하죠. 각각의 과자를 상징하는 요정들이 등장해서 곡마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그 아랍 댄스는 커피, 그리고 차이니스 댄스는 티, 차, 그리고 러시안 댄스는 트레팍, 그리고 스페인 댄스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부제입니다. 검은색의 달콤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오늘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는 이 단어는 600년경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이 만들어 먹은 쇼콜라틀이라는 음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단어는 쓴 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크, 밀크, 화이트 등 뭐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뭐 케이크나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음료 등등 이것이 들어간 먹을 것이 굉장히 많죠. 두바이의 한 디저트 브랜드가 만들었던 이것에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이것이죠. 카카오 나무 열매의 씨를 볶아서 만든 가루에 우유, 설탕, 향료 등을 섞어 만든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피부색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발렌타인을 마르티나 맥브라이드의 노래, 그리고 짐 브릭만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짐 브릭만이 공동 작곡한 곡인데요. 발표 당시 큰 사랑을 받았죠. 이런 가사입니다. 너만 있으면 돼, 나의 사랑, 나의 발렌타인. 내 마음을 모두 너에게 줄게.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너뿐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발렌타인. 가사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처럼 참 달콤하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할 때 선물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립니다.

아, 음악이 너무 달콤하네요. 발렌타인 보내드렸습니다. 마르티나 맥브라이드의 노래 그리고 짐 브릭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초콜릿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770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670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346번님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초콜릿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받으실 분은요, 9007번님, 9007번, 그리고 1913번님, 8398번님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한스케이크. 자, 이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오늘 퀴즈 힌트 음악 중에서 아까 전에 검은 눈동자 들려드렸었잖아요. 러시아 민요. 이 검은 눈동자를 불렀던 가수가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인데요. 그 니콜라이 갸우로프가 누구의 남편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가로 함께 듣죠.

0: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 기가운데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별빛 지은님이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모차르트 초콜릿 사왔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 모차르트 초콜릿 아주 유명하죠. 저는 사실 그렇지만 모차르트 초콜릿은 잘 안 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는 빈에 놀러 갔다 올 때 항상 사커토르트를 사가지고 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초콜릿 케이크예요. 어떤 분들은 달기만 하던데 아유 한국 케이크 훨씬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추억인지 아니면 제 입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커토르트.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케이크를 사랑하니까 제 절친들은 비엔나에 여행갈 있으면 꼭 저를 위해서 조그만한 사커토르트 하나씩 사다 주는데 그건 여기서 구할 수도 없고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크림이랑 그 아인슈페너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그만인 사커토르트. 뭐 취향의 문제겠지만 혹시 가시면 한 번쯤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0: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3: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8: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IT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T 부가세 별도.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 오늘은 아주 두 시간 동안 달콤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칼 라이스트의 클라리넷 그리고 헤어베트 폰 카라야니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마 아침부터 한 것도 없이 벌써 반년이 다 갔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바로 우리 뇌가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네요. 기억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출퇴근이라던가 요리, 늘 하는 업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기억에서 지워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쁘게 지내왔는데도 별로 한 게 없네 착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뿐 반복되는 삶 가운데 더해진

매일의 수고와 노력, 착한 다짐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매일 오전 11시 잊지 않고 찾아와준 우리 영음씨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함께해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이클 중에서 잭슨 5, I'll Be There 였습니다. 아, 목소리가, 어린 마이클의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그쵸? 지난해였던가요? 이것도 벌써 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네요. 아보하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아주 보통의 하루, 줄여서 아보하. 한 해의 반을 보낸 6월, 무탈하게 보낸 보통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데 하며 새삼 느끼는 오늘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초조해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 휴대폰 사진첩도 한번 찬찬히 보시길 추천해요. 와, 이런 일 있었네. 아, 맞다. 이날 참 행복했지? 잠깐이었지만 이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 거야. 이게 힘이 되었을 거야. 이러면서 잘 살아온 기록들 꽤 많을걸요? 뇌 진짜 웃기다. 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무슨 가성비를 따져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별로 안 떠지는 사람인가 생각, 아니 저 스스로 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왜 난 하나도 하는 게 없지 여태 살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저희 연예인들은 기록이 남으니까 지난 영상들만 한번 봐도 와, 나 잘 살았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사진첩 한번 쓱 넘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주말 지난 얘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얘기도 나눠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0: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조가.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음표를 따라 여행을 떠나시오. 처음 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이리니 여행을 마치고 나면 빠른 건반으로 돌아와야 하리라. 말할 수 없는 비밀 시크릿. 앞서 들은 곡은 라라랜드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였습니다. 기억나세요? 한 재즈바에서 둘이 운명적으로 만난 순간,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음악이 흐르면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애틋한 장면이 시작되죠. 언제 들어도 여운이 남는 장면, 음악입니다. 아, 웃음이 나는 게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아,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CBS의 피디님, 그 아드님 결혼식

이었는데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두 부부가 만나게 된 이제 사연이 이제 친구들이 낭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사 할 때 이제 나오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신부애랑 신랑이랑 둘 셋이 친했나 봐요. 근데 대학교 때 셋이 같이 앉아서 신랑은 예를 들어 왼쪽에 신부는 오른쪽에 이 친구는 가운데 앉아서 라라랜드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있던 친구는 울지 않았는데 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은 참 잘 맞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축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랬던 너네가 지금 결혼을 했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운데 있던 사실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여서 속으로 한참 참 미소지게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너무 재밌고 결혼식장도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도 좀 보내주세요. 저만 얘기하니까. 네, 제가 가본 결혼식장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저도 또 얹어서 얘기할게요. 또박이님, 강디는 매일 라디오 진행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매일 반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매일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 네. 네, 매일매일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님, 영화를 좋아하는 저를 보고 큰 아들이 블로그에 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적금 통장 같은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박준아님, 오늘 저녁엔 영사배하는 날. 요즘 일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네요. 일주일은 이틀 같은데 영사배는 7일 같아요. 어? 아,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네요. 나도 궁금하다. 6시 반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8764님, DJ님 목소리만 들어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납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나이가 50이 넘었네요. 나도 내가 어른인지 모르게 세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곧 아들도 장가를 가는데 시어머니,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 뭐 진짜 네, 저랑 진짜 몇 살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뭐 적으면 한두 살? 그런데 믿기시겠어요? 세월은 빠르게 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내 청춘 돌리도 하셨습니다. 양설라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클리프 리차드 Early in the Morning 들려줘요. 설라나 힘내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힘도 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설라나 힘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클리프 리차드 Early in the Morning 띄우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린다 모닝 클리프 리차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친구 중에서 로버트 팔머 배드 케이스 오브 러빙 유

같습니다. 네. 아, 영사배 광고가 나왔는데, 그 오늘 나오는 영사배는 그 저희가 그 시작할 때 그 주의 영상 그 글자를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긴 영상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길이가 아직 몇 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뀌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엄청 저랑 피디님은 엄청 많이 깨달고 또 좋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여튼 뒷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네, 오늘 다룰 영화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사랑의 고고학? 사랑의 고고학 옥자연 배우 나오는 좀 길긴 길어요. 근데 전 재밌던데 또 이게 평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막 최악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전 재밌게 봤거든요. 도토리님 아까 그 신랑 신부 얘기가 이미 둘만의 세계였네요.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남녀가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매개로 놓고 이렇게 틱톡 틱틱 되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서로의 이제 사랑을 불붙이기 위해서 네, 한 사람을 이용하는 그때도 뭐 이미 둘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네, 지금 게시판에 안전문자 얘기가 많네요. 어떤 분이 녹음 중인데 자꾸 안전문자가 와서 끊겨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저는 안전문자가 하나도 안 왔는데요. 하니까 김승태님이 안전문자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덜 중요한 것만 꺼두시면 좋다고 그러면 지진 같은 거 아니면 안 온다고 네 좋은 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거니까 뭐 다 안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받고 그러면 되겠죠? 네 맞아요. 오늘 김태경 교수님 나오세요. 네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던데요. 네 무슨 네 범죄 심리학 그런 그 범죄 심리 같은 것들 또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네. 네 그런 것이 진짠지 가짠지 네 그런 것도 또 옆에서 자문도 해주시고 네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그알이랑 궁금한 이야기 와이 뭐 이런 데도 엄청 숱하게 출연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뵀어요. 한내님 결혼식 에피소드 나눠주셨어요. 신랑 신부 이름을 간판처럼 크게 써놨어요. 그때 신랑 신부 이름 바뀌었어. 빨리 고치라고 했죠. 왜냐하면 신랑 이름이 임영순이었고 신부는 백경인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착각하긴 합니다. 아셨네요. 신랑 이름이 임영순이어서 약간 그쵸? 순이니까 여자 이름으로 착각했을 수는 있네요. 우리 짱바님은 주말에 농구하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다. 날개란으로 문질러 볼까봐요. 멍 빨리 빠지는 법 아시는 분 멍크림 같은 거 팔아요. 성형수술 하신 분들 바르는 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고기 같은 거 붙여놔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도 아니고 네 이번 주 공연 영화 선물입니다.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 하나코리아 예매권 드릴 거고요. 하나코리아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해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고요.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이라는 영화 시사회도 있습니다.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각각 말머리 코리아 혹은 파리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들을 텐데요. 9769님 지난주에 발가락 골절돼서 깁스한 사연 주신 분이 드디어 붕대 푸셨다고 네 하셨네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나이 먹을수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영화 너의 이름은 중에서 레드 윈프스 드림 랜턴 듣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청바지 돌려입기 중에서 레이첼 야마가타 Baby You Are Love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학교에서 듣는데 저 용기 내서 문자 드려요. 오늘 저희 학교에서 함께했던 실장님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8373님 사연인데요. 듣고 계시나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늘 든든하게 학교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웃고 고민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큰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따뜻한 기억 오래오래 간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 출근길이 조금은 덜 아쉽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좋은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영화 스탠바이 미 중에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0: 최강희의 영화음악 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 초드롱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절세의 왕 절정.
10: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1: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2: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나비엔.
1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0: 오뚜기.
2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난 안 전화 스타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어머,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여러분.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저스트 프렌드 중에서 올포원 아이스웨어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컨트리 꼬꼬 언해피. 예, 저는 안해피. 죄송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 늦어갖고 노래 먼저 나간 거 맞아요. 맞죠? 노래 먼저 나갔죠? 아,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또 지대한 놀림거리가 될, 네, 지연이 언니 출근 지연. 고맙습니다, 변소망님. 맞아요. 이름을 왜 지연으로 지은 거야? 예, 오늘, 아, 지연이가 지연을 해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야토 지각쟁이. 예, 예, 그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노래로서 여러분들께 혼꾸녕이 한번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의 12시에, 저 광고 전에 왔어요.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특공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수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발휘 쏴
2: 수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그래요. 용서하지 마세요. 거미와 탑의 미안해요를 들었는데 최수경의 용서 못해로 받아주셨어요. 아주 선곡에 여러분들이 희열을 느끼시면서 너 이수영 요거 가만두지 않겠어? 네. 6월의 마지막 날 재미난 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웃어요. 김수인님. 그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뭐 변명을 하여 무엇합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커피 한 잔 쓰면 봐줄게요. 헬스장 새로운 머신기 들어와서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온 줄 슈스맘님. 그래서 여러분께 사죄의 의미로 오늘 커피 쿠폰을 왕창왕창 쏘도록 할게요.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커피로 이제 싹 다 소진을 시키도록 할게요. 근데 늦어서 헐레벌떡 오셨을 텐데 어떻게 호흡이 고르죠? 역시 가수는 가수군요. 큰 무지개님. 근데 이렇게 뛰어올 수 있는 구간이 짧았어요. 이렇게 막. 왜냐면은 지하부터 엘베는 타는 게 더 빠르니까 엘베 타고, 엘베 탄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금세니까 이렇게 그 정도에 숨 차면은 죽어야죠. 예. 헤라님, 우리 딸도 지연이 지금 출근이요. 지연이란 이름 짓지 말아요, 앞으로! 지연이 우리, 나 왜 지연이로 지었을까? 난 그냥 음악이 먼저 나왔는 줄 알았는데, 지각인지 몰랐네, 헤라님. 그치, 오프닝부터 차근차근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조금 뭐 시간이 저기해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또 내가 봤을 때 게시판 난리 납니다. 이수영은 각성하러 지금도 자르라고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저 잘리는 거 원하신다면은 메일을 넣어주세요. 누구한텐 모르겠어요. 여기다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405님은 어쩜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전하게만 와주면 괜찮아요. I don't care. 21. Hey, Playboy.

이거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그 거짓말 아닌데 그냥 이제 I'm so sorry 나오잖아요. 거짓말 빅뱅 카라의 프리티걸 보미네님이 신청해 주셨고 이찬혁 멸종위기사랑 6월 마지막 날 엄마가 새벽부터 큰 병원 가시느라 중2 사춘기 아이 등교 못 챙겼더니 지각했어. 코코모님 아 중2 아 저희 집이 전 사실 아들을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 다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가고 해갖고 아기 때부터 시간 되면은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어가지고 아 챙기는 거구나. 네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11시 50분에 학교 갔대요. 에? 11시 50분이요? 이건 지각이 아니 거의 안 갈 뻔한데 점심시간에 편안히 가셨네. 아유 푹 주무셨네요. 지금 시험 기간 아닌가요? 오늘부터 시험인데.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혼자 먼저 일어나셔서 다 준비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는 길에 손잡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했지만 애는 아멘은 하지만 그리고 바로 짜증을 내면서 문을 나서는 아, 그렇게 됐어요. 수영 씨가 양심이 곱네. 우리는 광고 나오면 몰라요. 아, 저는 먼저처럼 그렇게 교통사고 없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사이다 바로는 수영 씨 없으면 심심한데요. 아우 3579님. 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다닌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별의 별 일들이 다 있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적이 몇 번 있잖아요. 뭐 발가락이 부러져서 안 나오고 뭐 교통사고 나서 애가 훅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휴 그냥 얘가 나오기만 해도 참 좋겠다. 어떤 분은 수영 씨 그냥 잘 버텨서 배미양 선생님만큼 하라고. 근데 여러분 배미양 선생님께 정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제가 연세를 몰랐는데 선생님이셨어요. 아 30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 거의 25년? 뭐, 예. 할 수 있을까? 초록길 산책님 아내 이름이 박수영입니다. 수영님 늦었다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 우리 아내가 혼나는 것 같아 웃음이 절로 나와요. 사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남자분들 중에 아 꼬숩다. 우리 아내가 혼나는 것 같다. 이수영 맨날 우리 홍군형 내더니 우리도 한번 내보자 이러시는 분들 하세요. 오늘은 예 네, 하세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지금 이제 게시판에서 잘 이렇게 정화를 해주셨지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제 말하 이렇게 해갖고 한로로 00-0813님 9923님 언니 버리지 않을까 버리려고까지 했어요. 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콜레스테롤이 걱정.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9: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수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갈피 부가세 별도.
1: 보보 늦은 후에 8583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꼭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로 되지 않아. 6714님, 어떻게 찰진 목소리가 날마다 그렇게 잘 나오나요? 타고 나서요. 커피 팍팍 쏘신다니까. 저도 수영 씨 커피 마시고 싶어요. 잡사요, 잡사. 예,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뽑히면 오늘 커피 팍팍 쏠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0: 백지영 대시 103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임성은의 미련, 소찬이 현명한 선택, 엄지맘맘님 대박 대박. 20대 나이트에서 들으며 춤추던 그때 그 노래.
1: 오, 좀 흔들어 주셨나요?
0: 라면 끓여 먹고 있는 40대 애기 엄마는 추억에 잠깁니다. 살 빼하는데 라면이라니 거짓말이라 해줘요.
1: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끓여 본인이 먹는데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라면이 라면이 아닌 게 됩니까? 이 사람아. 근데 라면을 한 번 입에 자꾸 대잖아요. 자꾸 먹게 돼요. 라면은 진짜 너무 맛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딱 먹었을 때 그냥 혀를 확 감싸도는 맛이 그 뭐 나 어떤 음식도 그 정도의 어떤 혀를 진짜 농락하는 것 같은 그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진짜 너무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것 없는데 라면이랑 뭐 김치랑 김 정도 있어. 그러면 이제 걔네들 총출동하고 계란도 좀 하나 넣고 찾아보니까 유통기한 이제 임박한 스팸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끝나. 나도 끝나고. 근데 정말 솔직히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맛있는 것들이 몸에까지 좋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우리가 그러면 빨간 라면, 노란 라면, 찢어진 라면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에. 라면은 왜 이렇게 맛있는데 왜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애들은 사실은 뭐 라면을 하루에 몇 끼를 먹어도 다 이겨내는데 우리는 이제는 안 돼요. 그리고 아직 라면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젊다라는 얘기인 것도 같고요. 이제 라면, 아우 나 라면 속 부대껴 이럴 나이가 또 온다 하더라고요. 먹어요. 먹고 거짓말이라 해요. 스스로. 알겠죠? 커피를 먹고 엄지맘맘님 화이팅. 층간소음으로 몇 년 고생했는데 윗집이 이사갔어요. 진심 너무 힘들었는데. 3123님. 그러면서 본인은 대낮 방구석 나이트 오픈 하시면 아랫집은 어떻게 해요? 발을 움직이지 않고 상체 위주로만 흔들어보세요. 이게 참 힘들어, 그죠? 여름 식량 준비하러 방앗간 와서 미숫가루 빻아요. 아, 아무리 시원한 음료라 해도 얼음 둥둥 띄운 미숫가루 능가할까요? 설탕 팍팍 넣어가지고. 아, 우리 수영 씨 주고 싶네. 6268님. 주시면 돼요. 11스로 보내시면 돼요. 미숫가루는 또 잘 상하지도 않아요. 주시면 될 거를 그걸 뭐 그렇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커피 드릴 테니까 밀봉을 잘 하셔갖고. 아니에요. 얼슈타인 존재만으로 크러쉬 잊어버리지 마.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이정 다신 바비킴 1년을 하러 갔지. 1269님 지난주부터 월수 일주일에 두 번 베이커리 카페에서 알바해요. 첫째가 3학년, 둘째가 1학년이라 제가 아이들 곁에 있어야만 할 것 같았는데 너도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저 없이도 서로 의지하며 기특하게 엄마 기다려주는 아이들이 있어 더 힘이 납니다. 오랜만에 사회로 나와보니까 힘은 들어도 또 재밌어요. 오래오래 즐겁게 알바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용용용용용. 아, 뭐 매일이 아니고 월수고 아직 근데 초딩인 거죠. 아이들이. 고 두 날은 첫째가 좀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또 워낙에 독립성 있는 아이들은 저희 집을 보세요. 아주 그냥 독립적으로다가 저는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나 막 자기 혼자 학교 간다 그럴 때 등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막 따라가고 막 그랬거든요. 걸려가지고 막 애 울고 막.

그래서 저를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DNA가 있나 봐요. 4131님, 저 취업해서 내일부터 첫 출근해요. 와우. 직장 생활 잘하는 꿀. 직장 생활? 나 뭐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근데 우리 열만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러분 꿀팁 뭐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에게 잔소리와 응원 힘껏 해주세요. 4131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잔소리부터 하면은 안 되죠. 일단 응원하고 사회 초년생에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커피는 드릴게요. 이승철 서쪽 하늘 2691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범수 슬픔 활용법.

4.13하나님이 저한테 해달라 했지만 제가 직장인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달라는데 너무 많이 해갖고 4.13하나님 너무 그 꼰대라 생각하고 듣지는 마세요. 이상락씨는 근태관리가 제일 중요. 3573님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 한 표입니다. 나비0702님 안 읽을 거예요. 사회 초년생들 제발 지각 좀 하지 않았으면. 사회 중년생도 지각. 오늘 꼭 이거 써야만 나비님 속이 후련했냐? 신입 때는 대답 잘하면 상사한테 이쁨 받습니다. 몽이님 조언 주신 네 분께 커피 드릴게요. 이수영이 12시에 만납시다.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7: 경동 나비엔.
18: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9: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얼마

0: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P 부가세 별도.
1: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 아, 지금 끊이지 않는 신입에 대한 조언은 내일 이어서 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저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한.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앵무새가 인간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로 앵무새는 뇌와 껍질 구조로 된 특별한 뇌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소리의 패턴을 기억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말은 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앵무새는 유연한 혀를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셋째는 앵무새가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죠. 가요 속으로를 진행하는 박승화 씨가 제 커피 쿠폰을 따라하지만 저와 똑같지 않은 이유는 박승화 씨가 앵무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0: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듀란 듀란의 리오였습니다. 미젤 님이 첫 곡으로 제가 좋아하는 듀란 듀란의 리오가 나와서 너무 신나네요. 그러셨어요. 그 신청곡이 나올 때도 참 좋지만 첫 곡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는 짜릿하죠. 빨간 머리 앤 님은 좀 느끼한 듯한 한동준 님 목소리가 왠지 우리 세대에 어울리는 듯. 그러니까 어떤 세대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세대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예. 방랑자님은 아 오늘도 역시 덥네요. 버스 운전하면서 매일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버스 기사님들이 참 많이 들어주세요. 예. 버스 기사님 덕분에 FM 팝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CBS FM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는 예. 그런 기염을 통하는. 예. 제니퍼님은 부산 햇살은 있지만 바람이 선선해서 선풍기가 필요 없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참 그 신뢰를 했는데 부산이 대구보다 더 덥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 부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부산 완전 시원하다고 그랬더니 진짜 부산이 시원하더라고요. 부산 날씨가 온도가 기온을 보면은 서울보다 한 평균 5, 6도가 낮더라고요. 7616번으로도 와 신난다. 듀란 듀란의 리오 너무나 좋은 거. 점심 먹고 사무실에 앉아서 슬슬 졸리려고 했는데 잠이 확 달아났다고 그러셨어요. 잠이 달아난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2에서 반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성실 사이버대에서
1: 수 실력자
0: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력자
0: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얼마.

머라이어 캐리 Someday에 이어서 휘트뉴스톤의 How Will I Know 그리고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777번으로 FM팝스의 입장 완료. 오늘도 역시 신나네요. 하루도 빠질 수 없죠. 그러셨습니다. 달량이님은 좀 다음 달 부가세 신고 다리하고 전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노동요 어깨 둠칫둠칫 그러셨어요. 공항 달리기님이 상반기 마지막 날 형님 방송은 힘나게 해주는 자양강장제. 크, 자양강장제 좋습니다. 졸릴만한데 절대 잘 수 없는 선곡 그러셨어요. 그럼요. FM 팝스트리스가 어떻게 졸릴 수 있어요. 좋은 노래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노래에 집중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음악에 고개도 좀 까딱까딱 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기 전에 바람돌이님이 몇 안 남은 거의 없는 팝 전문 프로 쭉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커피 쿠폰 받아서 아부. 아, 커피 쿠폰 받으시고 지금 아부하시는 거예요? 아, 진심입니다.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팝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졌었어요. 거의 전 방송국에 보면은 팝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생겨서 네, FM 팝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예전에 듣던 그 팝송도 좋고 뭐 최근 팝송도 좋습니다만 이런 노래들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시고 타임머신 타고 또 과거로도 한번 쫙 한번 가시고 그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스키터 데이비스의 A Dear John Letter 그리고 수잔 잭스의 A Fool Such as I.

늦은 밤 퇴근길 저는 만원 버스의 창가에 머리를 기대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지만 유난히 지치고 고단했던 하루였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삐뚤삐뚤 오타가 가득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다.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 무뚝뚝하고 평생 다정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던 칠순의 아버지께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투박하게 찍힌 그 문장을 들여다보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염없이. 아버지는 애정 표현이 서툴 뿐 늘 그 자리에서 저를 비추고 있었다는 걸 저는 왜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쇳덩이를 깎고 다듬는 기계 금형일을 하셨는데요. 15년 전에 사고로 오른손에 심한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오른손을 편히 못 쓰게 됐을 때 아버지가 감내하셔야 했던 절망과 삶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투박한 방식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선 어느 날 제 운동화끈이 단단히 매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거실을 봤더니 아버지가 왼손으로 불편한 오른손을 감싸 쥐고 계셨죠. 자식이 길을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넘어질까 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손가락으로 땀을 흘리면서 제 신발끈을 묶으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묶어주신 건 단순한 신발끈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랑의 매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단단하게 묶인 운동화끈에서 주말마다 당신의 휴식을 반납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던 놀이터의 시간 속에서 오늘 밤에 도착한 문자 속에서 사랑은 늘 넘쳐 있었죠. 표현이 서툴고 몸이 불편하셔도 아버지는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영웅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생 해보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 늘 담아두고 있었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아버지, 저를 지켜주신 그 많은 매듭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0: 내 마음의 보석성
1: 제이든 라비게 노래 My Father's World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 주인공은 광주 남구 금당로에서 이은주 씨가 보내주셨는데 주소는 적어주셨는데 전화번호를 안 적어주셔서 저희들이 선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선물 어떤 선물이든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은주 씨는 꼭 선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지금 현존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금하 씨, 우리 딸에서 울컥했네요. 저도 오늘도 팍 터져라 말씀해 주시던 아빠가 생각납니다. 가끔 생각해요. 하늘나라 번호는 뭘까요? 그러셨죠. 지땅님이 16년 전 돌아가신 아빠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때 아침마다 교복에 신고 가는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주셨죠. 구두가 너무 반짝거려서 친구들이 놀릴까 봐 그만 닦아도 된다고 했던 게 생각나요. 그러셨습니다. 돌개바람님이 떠나고 나면 후회만이 남으니 곁에 계실 때 얼굴 자주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9841번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저희들 신발을 닦고 고쳐 메워놓으셨어요. 아침에 나갈 때 보면은 정돈되어 있는 신발이 그저 그냥 늘 그랬으니 그런가 보다 했죠. 사연 들으니 감사하다. 한마디 인사도 저는 못 드리고 표현도 못하고 챙겨드림도 못해.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아빠 용서하시고요. 제 마음 늦었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진심의 인사 올립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그러셨습니다. 백합 여신님이 또 지난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평소 과묵하시다가도 한 번씩 따스함을 느낄 때는 엄마에겐 못 느끼는 그 무언가의 사랑이 가슴 뭉클하고 점여오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잘 계시죠? 큰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은주 씨께는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에 올라오는 사연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감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글을 뭐 이렇게 잘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뭐라 그럴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 편지 형식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석 같은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니콜의 A Little Peace. A Little Peace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맨날 놓쳐가지고. 그리고 징기스칸의 로렐라이까지 두 곡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얼마

0: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천에서 2인 조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1부 끝곡 비치보이스의 노래 God Only Knows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디자이너 뮤직 립싱크의 노래였습니다. 디자이너 뮤직. 소리가 이상하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했네. 자, 디자이너 뮤직이었습니다. 아까 리를 피스는 오선태 씨가 금천구 시흥초등학교 70회 맞이해서 양재동 가서 칠순잔치하고 왔다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달빛 산책님은 치료받고 오는 길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늘도 아직 안 생기고 피서지에서나 볼듯한 태양이 이글거리고 외출하실 분 자외선 차단지수 높은 선크림 꼼꼼히 바르시라고 해주셨습니다. 0298번으로 다른 말이 필요 없다. 아,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는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집니다. 예.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주인공인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 2부도 여러분의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저희 CBS의 자랑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시원해.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패셔 보이즈의 It's a Sin, 모던 토킹의 You Are Not Alone, 그리고 런던 보이즈의 Dance Dance Danc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284번으로 와 오늘 음악 너무너무 멋져요. 완전 신나서 어깨와 머리 발이 마구마구 움직여집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완전 귀호강. 26년 상반기 열심히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느낌. 아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느낌을

Rick Astley의 Never Gonna Give You Up 그리고 바나나라마의 노래 I Want You Back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704번으로 50대 중반에 무릎 통증이 좀 있어서 아대 차고 볼일 보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아, 이거 예전에 꽤 잘 탔던 롤러스케이트 잘 탔는데 롤러스케이트 부르는 곡 선택 짱짱짱 아구 무릎이야. 무릎이 아주 안 좋으신가 봐요. 7561번으로 와 차에 탔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더워서인 줄 알았는데 3단 히터가 가동 중이었네요. 그걸 모르시네. 아니 에어컨을 대처로도 지금 모자랄 판에 히터를 틀으셨으니 어떡해요. 달빛 산책님이 아까 그 리틀피스 1부에 나갔는데 저한테 특별한 노래였다고요. 1982년 유럽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처음으로 독일 가수가 1등을 한 거여서 전 유럽과 미국

그래서 아주 한동안 인기가 대단했었죠. 좋습니다. 그때 거기 계셨어요? 아유, 그럼 엄청난 추억이 되시겠네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컬럼비 배드의 노래 와일드플라워. 스카일락의 노래는 아주 멋지게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리고 나탈리 콜의 이게 원래 제목은 Grown Up Christmas List인데 이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면서 My Grown Up Christmas List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Call Me Bad의 Wildflower.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0: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링 치킨
1: 카티프로 시

0: 100%
1: 프로.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얼마

0: 사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이유가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끝곡은 도니 오스몬드의 노래입니다. Puppy Love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만 눈뭉치가 굴러가다 어느새 침체만해지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번 오른 작은 뿌듯함이 모여서 튼튼한 체력을 만드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이런 게 운동에만 해당하진 않을 거예요. 아침에 건넨 다정한 인사, 거울을 보며 한 번씩 웃어주기, 이런 작고 긍정적인 습관들이 뭉치면 우리 일상도 엄청나게 행복해질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눈덩이 한번 신나게 굴려보시죠.

0: 가요 속으로 첫 곡이었어요. 이정숙 씨 눈덩이 효과. 매일 걷기 운동 5,000보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10,000보도 걷더니 잘 걸어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윤희영 씨 눈덩이 굴리듯 제 통장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이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더위 드시지 말고요. 가요 속으로 해서 좋은 음악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대응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3: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2: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3: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1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0: 아이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이유가 좋습니다. 아이티 부가세 별도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강허달님 기다림 설레임 1585번 그리고 조용필 씨의 어제 오늘 그리고 5798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오늘 덥다고 재난 문자 많이 왔는데요. 더운 여름 내일부터 7월이래요. 김현아 씨. 그렇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아, 며칠간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막상 내일 7월 달력을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더위가 확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김금예 씨예요. 버스를 눈앞에서 보내고 더위에 걸어가는 중이네요. 덥고 배도 고프고 덥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이거보다 나은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힘든 시간이에요. 김금예 씨 기운 내셔서 잘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2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십시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먼저 친구라고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덥다는 글들이 게시판에 참 많이 보입니다. 신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더울 때 이렇게 좀 청량한 곡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유리상자예요. 아름다운 세상.

0: 조성모가 부른 깊은 밤을 날아서였습니다. 상큼한 노래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는데 더위가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8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반가운 승식이 화순이! 햇볕이 너무 강한 요즘입니다. 화순이가요, 승식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승식이가 했네요. 화순씨, 아유 요즘 너무 덥죠?
1: 맞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자꾸 찡그리게 돼요. 아, 눈부셔.
2: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화순씨 주름 생긴단 말이에요.
1: 그래서요, 오늘 퇴근길에는요, 이거 하나 사려고요.
2: 아이, 또 뭘 사요 맨날? 주름크림? 아니면 뭐 양산? 아, 모자! 맞죠?
0: 화순이가 오늘도 역시 노래 두 곡을 보냅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노래 두 곡을 보냅니다. 자, 화순이가 오늘 꼭 장만하겠다는 이건 뭘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오늘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그리고 랜덤으로 선물 30개, 순두부 외식 상품권 10개 준비하고 여러분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첫 번째 노래에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고요. 두 번째 노래에는 노래를 부른 가수를 떠올려 보세요. 확실한 힌트가 될 겁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이규석 씨의 뭐뭐뭐뭐 이걸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박상민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 눈을 보호해 줍니다. 운전하거나 뭐 여행 갈 때 이렇게 많이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아주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죠. 벌써 정답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들려드릴 노래, 이 가수도 이게 참 거의 트레이드마크 뭐 그렇게 보여지죠. 오직 하나뿐인 그대 심신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까지 함께 했고요.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선글라스였어요. 이규석 씨의 까만 안경, 그리고 박상민 하나의 사랑. 자, 두 번째 노래는 노래를 부른 가수 떠올리면 힌트가 된다 그랬죠. 자, 선글라스.

2348번 선글라스입니다. 태양유리 선글라스. 3360번 야외에서 고추 농사 짓는데요. 선글라스를 쓰고 일을 하면 일 안 하고 멋부린다고 오해하시는데 햇볕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최고. 아니 그 멋부리는 것보다 정말 눈을 보호해주는 거죠. 9156번 선글라스. 제가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선글라스는 필수죠. 요즘은 멋보다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정답 맞습니다. 눈을 보호해야 돼서 선글라스 이렇게 낮에 다니실 때 꼭 착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답은 선글라스. 이 500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나기 전에 가요 속으로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요. 저희들이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승식이 화순이 오늘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 또 기다려봅니다. 476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리죠.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0: IT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부가세 별도.
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정수라 씨의 바람이었나. 이 노래는 이영규 씨가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끝곡 준비할게요. 그 전에 우리 편은자 씨의 사연 볼까요? 밭에 나왔어요. 와, 덥겠다. 예. 덥긴 한데 나와서 이것저것 잘하는 거 보니까 답답함이 또 사라집니다 하셨어요. 이 더위를 이렇게 예쁘게 피어난 것들, 태어난 녀석들이 있게 해주는군요. 선글라스 착용하신 겁니까, 편은자 씨? 자, 이수만 씨의 노래 행복이에요. 이종표 씨가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갈게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샤프의 노래 연극이 끝난 후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들 쭉 이어집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전이섭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박기섭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1년생. 76년 대구 대명동 대명시장 뒤에서 살았던 박기섭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가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낯설고 외로울 때 동네에서 박기섭을 만났는데요. 저와 처지도 같아서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꼭 붙어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당구도 같이 치고 바둑도 밤새 두면서 참 재밌게 놀았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인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주 보고 싶은데요. 찾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친구 박기섭.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 더욱 그립고 보고 싶네요.

노사연 씨의 만남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1961년생이시고요. 76년 대구 대명동 대명시장 뒤에서 살았던 박기섭 씨. 박기섭 씨의 남동생은 박기석 씨라고 알고 계십니다. 여동생의 성함은 박순영 씨라고 하는데요.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전희섭 씨께 베이커리 쿠폰 보내드리면서 132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해 주시면 돼요.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9110번 택배기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레인보우 처음으로 깔고요.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앞으로 항상 배송하면서 애청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고생이 참 많으시죠? 우리 택배기사님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린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톡톡톡 눌러서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 갖다 주시니까 말이죠. 시원하게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카더가든의 노래 명동 콜링 김재성 씨의 신청곡입니다.

유열씨의 노래 하늘을 닮은 그대에게였어요. 유방암 판정받고 7개월 항암하다가 지난주에 수술하고 오늘 퇴원. 앞으로 방사선 치료가 남았지만 오늘은 나에게 진짜 고생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0603번으로 주셨어요. 아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치료도 이것도 잘 받으셔야죠. 뭐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정말 수고하셨다고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건강하십시오. 0215번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커피 가게 카드가 나오네요. 가서 찍어봤더니 금액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한 잔 사 먹었습니다. 이제 돌려줘야겠죠 하셨는데 예. 그 남편께서도 한번 사 드시면서 모으는 재미가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0215님께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그 카드는 남편께 이렇게 살짝 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인 씨, 무척 덥군요. 밤 농장에서 제초제 뿌리다가 잠시 휴식합니다. 귀 심심하지 않게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귀 심심치 않게 제가 좋은 음악들 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인 씨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원하게 커피도 한잔 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햇볕은 아주 뜨거운데 아까 사연에서 살짝 봤는데요. 바람이 조금 있어서 괜찮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거든요. 마치

최성수 씨의 노래 풀잎 사랑에 이어서 김태정 씨의 백지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유은숙 씨가 이 노래만 나오면 울었던 친구가 있어요. 아, 찾을 수 없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아, 굉장히 감성이 아주 가득한 그런 친구분이었나 봐요. 노래 들으면서 눈물을 짓고.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6315번으로요. 하사와 병장의 목화밭 이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목화밭, 하사와 병장의 노래를 기타 치면서 부르고 싶어요. 어려운가요? 승화 씨가 한번 불러주면 듣고 저도 도전해 볼랍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기타를 치면서 가사를 봤는데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315님,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딱따구리 앙상블의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196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감상하셨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준비해야죠. 찰손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장윤정의 사랑참.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8: 구스팔로셀러스
7: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8: 구스팔로셀러스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라는 소식을 듣고도 우산을 챙기지 않는 심리는 은연중에 낙관을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 우리 이 마음 없이 살 수 있나요? 이 마음이 뭐든 하게 하는 추진력이 되고 회복 탄력성으로 진화하기도 해요. 소나기 맞고 좀 젖어도 살다 보면 이런 맛도 좀 있어야지 하게 되니까요. 이 마음들이면 퇴근길에 만날지 모를 소나기

크리스토퍼 크로스 오라이트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다가라는 닉네임으로 이런 노래도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셨는데 이거 찬송가죠.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송가거든요. 맞아요. 추진력,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없어도 여름날 소나기 걱정 안 되는 인생의 진리는 역시 이거 아닐까요? 다 지나간다. 어떻게든 되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신. 소중해요, 이 정신.

0: 그러니 낙관을 사랑하는 우리는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예보된 소나기 걱정은 하지 말기로 해요. 내가 집에 갈 때는 안 오겠죠. 내려도 많이는 안 내리겠죠. 내가 뛰어가면 별로 안 맞겠죠. 누가 우산 씌워주겠죠. 맞아도 뭐 시원하겠죠. 이런 정신입니다. 자, 오늘 2부에는 양자택일, 오늘은 이쪽 함께 할 건데 오늘은 진짜 중요한 투표예요.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레인보우에 오셔서 투표하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경방신약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얼마

0: 취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T 부가세 별도.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저는 지금 로드마켓이에요. 이곳에 셀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셔서 함께 듣고 싶어서 청합니다. 이곳은 부평 청천동의 금호타운인데 요즘 경기는 많이 안 좋지만 그래도 꿋꿋이 힘내고 있는 셀러님들 힘내시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9066님이 주셨거든요.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아마 이 마켓도 이제 거의 마무리 할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장사는 잘 하셨나요? 많이 더우셔서 지치지는 않으셨어요? 이글스의 Take It Easy 들었고요. 린다 론스테트의 It's So Easy 0337님 청해 주신 노래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떤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별거 안 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 꼽아보면서 와 우리 별거 다 했구나 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잠시 뒤에 할 건데 저는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이 소진하려고 오이 김밥 샀어요. 양배추 소진하려고 양배추 김밥 샀어요. 냉장고 속 재료들 다 털어냈어요. 예쁘게 말린 건 남들 주고 저는 터진 꽁다리만 가지고 와서 질질 흘리면서 먹었어요. 어제 자기를 대접하는 자세 배우자고 해놓고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 더운 여름날 김밥이 웬 말입니까? 저 대단하죠. 전영님들도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에 톡톡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보손의 One in a Million 2380님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은 NSYNC It's Gonna Be Me.

언니, 오늘은 배 나온 저희 신랑 생일이에요. 저보다 한 살 연하면서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느라 저보다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저희 신랑 심재용. 47번째 생일을 많이 축하해 주세요. 3210님이 보내셨어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전해주세요. 이거 회춘의 커피예요. 드시면 진짜 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3210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커피거든요.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 A Whole New World 청해 주신 노래 보내드렸고요. 어마나. 이 노래는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내드릴 거예요. 앞서서 라이오넬 리치, 다이아나 로스, Endless Love 들었고요. 3210님의 신청곡은 Whole New World 지금 나갑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3935님, 아침 8시부터 문자창 20개가 저를 애타게 부르짖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머리, 손가락, 눈이 20개가 됐어요. 9시간 지나고 드디어 머리 하나, 손 두 개, 눈 두 개가 되네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663님, 유방암 5년 차입니다. 정기검진이라 초음파 찍고 집까지 걸었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요. 결과가 좋아서 즐겁게 걸었네요. 9000보가 넘었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마이클 부블레, 넬리 포타도, 콴도 콴도 콴도 385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쁘 판타지아는 5802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3935님을 부르는 거죠? 아침 8시부터? 아침 8시에 머리 20개 달린 괴물이었다가 지금 저녁 6시쯤에야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5663님 검진 결과 좋아서 저도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의 대단자 3935 5663님께는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릴게요. 아, 근데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 뭐 이 두 분은 아니셨는데 9548님도 오늘 정말 너무나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분 계세요. 이 더운 날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의 매출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 서비스 센터를 찾아다녔는데 결과는

복구 불가. 퇴근 시간 즐기는 님들을 멀리 바라보며 수기로 복구 작업 들어갑니다. 이 더위에 며칠이나 걸릴지 유유 하셨는데 오늘 너무 고단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얼마나 대단한 하루를 보내시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 계실지, 예. 이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6시 47분 됐네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2: 얼마

0: IT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T 부가세 별도.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애도

0: 채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1부 끝곡입니다. Boys to Men, End of the Road. 8887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투표할 거예요. 2부로 꼭 오세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Bangles, Eternal Flame 7024님 청해 주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2464님이신데요. 저 셔플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이 4회차 수업. 칼퇴근하고 아직 수업 시간이 안 돼서 차 안에서 라디오 방송 듣고 있어요. 그런데 수업 받을 생각을 하니까 무릎이랑 발목이 시큰거려와요.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겠죠. 학교 가기 싫은 학생 마냥 빠지고 싶은 오늘입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손으로 신청했는데 매번 가기 싫죠.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셔플 요즘에 인기인가요? 유행인가요? 오일렛 바스님도 저 남잔데요. 몸친데요. 오늘부터 셔플 댄스 배워요. 수업 첫날. 잘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등록했습니다. 하셨는데 오, 유행인가 보다. 두 사람이나 얘기했으면 유행인 거 맞죠. 오늘은 가고 싶지만 다음 주부터는 가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거니까 꼭 잊지 마세요. 이 첫 마음을 응원 드립니다. 자, 광고 후에 저희 정말 중요한 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쪽 이라고 하는 코너를 진행할 텐데 이쪽과 저쪽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투표가 앞으로의 저녁 스케치를 정말 결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여서 다들 주목하시고 아직 레인보우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투표창 열고 투표 꼭 해주세요. 광고 후에 투표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KBS FM 오늘은 이쪽 정보의 홍수 속에 고르다가 인생 다 가더라.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서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단 두 가지. 이쪽 아니면 저쪽. 화요일엔 오늘은 이쪽 하면서 하나만 고르자고요.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26 오늘은 이쪽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지금부터 벌어질 거예요. 바로 저녁 스케치 청취자들을 일컫는 사랑스런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요즘 MZ 유행어로 안정하면 무슨 무슨 법에 걸리거든요. 쟁쟁한 이름 후보들이 있었어요. 이부님, 집사님, 이건 집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브로님, 이건 집으로 이런 뜻이에요. 용용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모든 좋은 이름은 저녁 스케치에서 시작돼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두

두 가지 이름을 올려봤습니다. 저녁 스케치 청취자 애칭 1번 전영님, 2번 캐치님. 선물까지 찾아오는 저녁이라는 의미로 전영님, 아니면 이 저녁에 좋은 모든 것을 붙잡아 보자는 의미로 캐치님. 자, 저녁 스케치와 함께 집으로, 음악 속으로 함께 가실 우리들의 이름, 애칭을 정해봅니다. 1번 전영님, 2번 캐치님. 레인보우에 오셔서요, 투표창 클릭하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쪽이 더 좋았는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9390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찰스 메이, 퀸시 존스, 아이너 코리다 들으셨어요. 베리 매닐로우의 코파카바나는 4953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저녁으로 선택했어요. 저녁이란 말도 좋고 집에 가는 시간대도 좋고 매일 저녁을 책임지는 프로가 되면 좋겠고 저녁하면 바로 떠오르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저녁이 좋아요. 그 여자님께서 주신 사연인데 와, 이 사연이 다 응원가 같이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캐치어, 용신님이 불러주시는 어감이 더 편안하고 듣기 좋아요. 모든 좋은 걸 잡게 될 것만 같은 기대감도 생기고요. 7616님이세요. 캐치, 귀여워요. 우리 모두 귀엽게 살아요. 메이플 라떼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전영님 39.7%, 캐치님 60.3%. 와, 캐치님이 훨씬 더 많으셨네요. 저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이 진짜 중요한 선택인 게 앞으로 저는 캐치로 부를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저녁 스케치의 애청자들은 캐치님이 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우리가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정했으니까. 이 저녁에 좋은 모든 것, 퇴근, 집, 귀 호강하는 음악, 그리고 저 용신 킴까지 다 붙잡아 보자는 의미로 캐치. 좋네요. 좋은 것들 다 붙잡는 그런 애청자들이 되실 거예요. 제가 모든 좋은 이름은 저녁 스케치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렇게 해놓고 앞에 저녁, 뒤에 캐치 이것만 하고 왜 중간에 있는 스는 안 되냐 하실 텐데 저녁님, 캐치님은 괜찮지만 스는 스님 이렇게 되잖아요. 스님은 좀 그렇잖아요. 저희 기독교 방송. 저 스님은요. 어떤 분이 저 스님 앞에 지를 붙이자, 지저 스님으로 하자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캐치, 캐치님으로 가겠습니다. 캐치님, 오늘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황상준님 청해 주신 Dan Fogelberg의 Longer 들을 거고요. Jason Mraz의 I'm Yours는 0206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저는 전업주부예요. 주방에서 불 앞에서 퇴근하는 오늘 저녁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외식하자는 남편 덕분에 아주 여유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1277님이세요. 진짜 손 탁탁 털고 퇴근하시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마티발린의 할츠 들으셨어요. 7203님 신청하신 노래 니콜렛 라슨의 로탈 러브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하루였든 집으로 가는 길이 신나네요. 집에 와서도 누워있지 않고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딸들과 오순도순 대화 나누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의 마감이 많이 밝아졌어요. 윤은정님이시고요.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무가 오늘로 끝나서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집콕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잘 일 마무리하셨어요? 윤은지님이세요. 2659님도 저희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진 건 작년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축 근무로 월급을 줄였고 올해 초에 동료들이 퇴사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결국 회사는 7월 말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용신님과 계속 집으로 가는 길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시면서요. 아, 우리 6개월의 일 마무리하는 은지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이 노래 또 함께 들을까 합니다. 아델의 노래거든요. When We Were Young.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0: 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링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링 치킨.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 깨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9: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9: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8: 하이엠 솔루텍
9: 1544-8777.
1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예요가 좋습니다. 아이피 부가세 별도.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 해주세요. 저녁 스케치 스케치 캐치님들 입에 빨리 붙어야 할 텐데요. 캐치님들 오늘 끝곡이에요. 8178님 청해주신 The Wallflowers One Headlight.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

0: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1: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2: 구스 팔로셀러스.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198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식물채집, 곤충채집, 혼분식 도시락 열심히 하셨죠. 갖고 다니셨죠. 그리고 20대 청년이었던 분들은 아마도 30개월 군복무, 방위병 그런 제도를 경험하셨을 테고 80년대 후반에 결혼하신 분들은 해외여행 자유화로 널따란 공항에 가서 국제선도 타보셨을 거고 또 무엇보다 80년대 하면 아시안게임이랑 서울올림픽 그래서 호돌이 기념품 기억나세요? 네, 예약 주문하듯이 80년대 얘기하자고 어제 방송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폭염주의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추억찾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노래는요, 1984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랑 방송 전에 80년대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때 막 학력고사 끝나고 한 몇 달 무지하게 놀잖아요. 고등학생들, 고3 학생들. 이 노래를 수도 없이 들었대요. 그래서 1980년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 바로 이 노래랍니다. 근데 80년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했더니 우리 조대현님은 롤라장에서 살았죠. 또 이정규님은 그때 워크맨이 인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87년도에는 해외 파견 근무를 가신 우리 광영님까지 예, 아무튼 많은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케이크 예약 주문하듯이 우리 내일 80년대 추억 찾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벌써 먼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80년대 추억, 80년대 음악, 또 80년대 유행 했던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누구와 어떤 1980년대의 주인공이었는지. 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글 주십시오. 오늘은 방송으로 사연이 읽혀진 모든 분들께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배달 드립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쑥실력자 나의 꿈을 쑥실력발휘 쏴 쑥실력자 내 실력이 쑥실전으로 쏴쏴쏴쏴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력자 쑥쏴 송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0: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0: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얼마

아, 대한민국. 이 노래가 1983년, 84년, 네, 그 즈음에 이제 발표가 돼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당시에 제가 손창민 씨랑, 제가 젊음의 행진이라는 쇼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정수라 씨, 조용필 씨, 뭐, 최혜영 씨, 김범용 씨, 예, 내로라 했던 모든 가수들이 젊음의 행진을 통해서, 막 무럭무럭 열심히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했죠. 그 당시 짝꿍이라는 또 젊음의 행진에만 출연하는 무용수들이 있었고요. 그 짝꿍들이 또 각자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노래도 하고 정유경 씨가 이제 그 중 하나이죠. 짝꿍 출신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 진행 안 하고. 아, 신났어. 음악 나가는 동안 박상한 프로듀서랑 저랑 막 80년대 얘기하느라고. 우선 여러분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1980년대 무엇을 하셨는고 봤더니, 아, 우리 뱃살이 뚠뚠이 님이 83년 고2 때였어요. 두발 자율화가 생겼고요. 84년 고3 때는 교복 자율화가 시행이 됐죠. 엄마한테 새 옷 사달라고 떼쓰던 거 기억납니다. 아버지 병원비 대시느라 돈도 궁했을 텐데 엄마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쵸?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란님은 1989년 1월 21일 결혼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인숙님은 85년에 1위역, 지금은 익산역이죠. 기차 타고 통학을 했죠. 그때 남편도 만났어요. 그렇군요. 계절맘님은 역시 조대현님하고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공원에서 롤러스케이터 엄청 탔어요. 자전거도 타고. 그때 왜 토요일에 오전 수업까지 했었잖아요. 오전 수업 끝나고 바로 달려가서 놀곤 했었죠. 맞습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갑니다. 이 노래도 1980년대 곡입니다.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1984년에 발표된 약속. 임병수 씨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5살 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볼리비아로 이민을 갔죠. 7남 3녀 중 막내예요. 아, 언젠가 저랑 인터뷰를 하는데 한참 저희도 가족이 많잖아요. 저도 7남매 중에 막내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안혜지의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이 당시에는 1988년인데 이지연 씨와 안혜지 씨 그 두의 그야말로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멋진 가수 대결이 아니었었나? 둘 다 17살에 이제 데뷔를 해갖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또 아이유가 불렀죠. 너의 의미 김창완이 피처링 했는데 이 노래 또한 1984년에 산울림의 이름으로 이제 김창완 씨가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20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아이유가 다시 새롭게 불러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한송이님 파란별빛님 청해 주셨고 임희숙 내 네, 하나의 사랑은 사람은 가고입니다. 내 네, 하나의 사람은 가고 0105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어요. 대학 다닐 때요. 80년대죠. 퀸스 존스 아이노 꼬리다에 맞춰서 헛소리라는 거 진짜 많이 쳤어요. 리나님. 그 여대생들은 왜 서지오 바렌테 청치마 입고 그 조다시 블랙진 안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숙님은 80년대 하면 음악다방이죠. 진짜 도끼비 뒷주머니에 꽂고 DJ 오빠 보고 싶어서 형편에 없는 형편에 맛도 모르는 커피 엄청 마시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라고 팝송을 많이 신청했는데 사실 전 용필오빠 팬이었거든요. 저런. 또 9372번으로 잡곡상 혼식상을 받았어요. 맞아, 학교에서 이런 상도 줬어요. 혼식 밥식. 혼식 잡곡 잘해온다고. 근데 정말 잡곡이 싫었죠. 그래갖고 아래는 쌀밥 위에는 보리밥 보리쌀을 싹 얹어서 갖고 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도시락 속을 파보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아무튼 9372번으로 옛날 얘기 참 재밌네요. 역시 세 분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죠. 은하님 055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은 담다디.

오늘 혹시 우울한 일이 있으셨다면 이런 음악 들으면서 또 지난 추억을 다시 한번 소환하면서 기분 푸시면 좋겠습니다. 뭐 뿅뿅뿅은 이게 꼭 그 당시 80년대 오락실에 갤러그 게임하는 느낌 아니셨어요? 제가 50만까지 깼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뿅뿅뿅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재민 골목길 또 김정수 당신 현몽님 순이님 청해 주셨고 이상은 담다리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와, 참 퇴근하면서 듣기만 했었는데 80년대 추억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8848번으로 글 주셨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말엔 차량 통제했죠. 바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막걸리 마시고 음악 듣고 맞아 그때 막 버스킹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유 왜 그러세요. 10대 시절 너무 좋아해. 우리 지금 박성한 프로듀서 자기가 더 좋아해. 자기가 틀어놓고 그때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눈물 나요. 고맙습니다. 4916번으로 제가 더 감사하죠. 사연 주신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AI가 다해.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이라.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

0: IRP로요.
1: 네?
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0: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아이디 부가세 별도.
1: 어느새 웃고 떠들다 보니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오정님 청해주신 들국화 매일 그대와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됐던 인순이 원래 희자매에서 맨 가운데 중심에서 정말 아주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순이 씨가 이제 솔로로 나오면서 또 밤이면 밤마다를 발표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인순이 밤이면 밤마다. 자, 오늘 김현주 행복한 동행은 1980년대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김영철님은 80년대 중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86 아시안게임의 가장 행렬이죠. 어느덧 50 중반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가장 행렬 생각나네 진짜. 또 1171번으로도 아우 80년대 하면 아시안게임과 하계올림픽이죠. 저희 학교에 펜싱부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보러 갔고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 요즘 외국인들 보면 신기하다. 정말 우스운 일인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자님은 78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부모님 반대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공약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5년 안에 집을 장만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81년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죠. 남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78년에 해서 그러니까 3년 만에 집을 사신 거네. 우와. 새삼 아이 안고 입주했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0: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변진섭 새들처럼 7004-8552번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1988년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황재하님은 5살 때네. 제가 83년에 태어났거든요. 80년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젊고 멋진 시대였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어렸던 엄마 아빠의 80년대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80년대는요. 젊은이들에게는 최고의 해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가장 힘든 시기도 했고 암울한 시기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잊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가고픈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야 진짜 파란만장한 그야말로 그쵸. 그 시대가 80년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5살 때 우리 재하님 5살 때 발표가 난 곡 변진섭 새들처럼 들었고요. 또 문성재 부산 갈매기 이 노래 나오면 또 막 다른 거 듣자고 같은 응원과 듣자고 하는 분들 계시죠. 이배중님 청해 주셨고 동물원 김광석의 음성으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80년대 정말 많은 히트곡을 우리에게 발표했던 그런 김광석 씨의 곡입니다. 아내하고 지방 가다가 휴게소에서 문자 보내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윤태헌입니다. 아 그렇군요. 태헌님. 마로니의 공원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가 야외 결혼식이었나? 아 그래요? 와 그랬구나. 마로니의 공원에서. 지금의 아내 김명숙

가족과 열심히 데이트하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늦었지만 그리고 안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가시고요. 음악을 듣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왜 공테이프에 음악 녹음해서 들었잖아요. 라디오에서 음악 하나 나오면 요즘 친구들은 상상도 못할 거요. 그럼요. 아니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아무 때나 내가 골라 들을 수 있는데 녹음을 왜 해내? 더구나 공테이프? 공테이프가 뭐예요? 하실 겁니다 아마. 9110번으로. 아, 참 옛날 생각들 많이 나죠. 그때 또 친구들하고 DJ박스 있는 신당동 즉석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도시락 밥도 먹고 도시락을 거의 가져가서 먹었어요? 그 사장님이 안 좋아하실 텐데. 맞아요. 또 음악 신청해서 많이 들었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여러분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는 역시 모바일 쿠폰이 가고요. 성민님, 성홍님 청해 주신 곡. 이 노래는 1985년에 싱어송라이터죠. 조덕배 작사, 조덕배 작곡, 조덕배 노래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2부도 함께 걷자고 하셔서 계속 걷고 있습니다. 밤 공기가 참 좋네요. 9079번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모바일 쿠폰도 받으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하면 좋잖아요. 뚱이님 청해 주신 이용 잊혀진 계절. 보혜님이 휘경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아, 이건 좀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 잊혀진 계절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때 당산동에 있는 중학교에 다녔거든요. 제니왕님이 다리 건너 여의도에서 국풍 81을 했었죠. 이용 바람이료가 81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래는 82년이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사연들을 쫙 찾아놓고 너무 사연이 많아서 뭘 먼저 읽어드려야 될지. 또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정희님 성희님의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7260번으로 재밌는 글을 주셨어요. 그 시절 제가 총각대인데요. 겁 없이 술 한잔 마시고 예비군을 청개구리라고 놀렸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얻어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왜 그랬을까? 재밌네요. 그리고 이사걸님이 아유 그렇게 참 낭만도 있었지만요. 캠퍼스에는 아까도 현주님 얘기했지만 낭만은커녕 허구한 날 최루탄 가스가 자욱했었고요. 눈도 따가웠고요. 참 아주 암흑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금지곡도 또 얼마나 많았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8045번으로는 그때요. 핫플에서 틀어주시던 길보드 음악들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저희가 다 들려드리는 곡들이 그 당시 길보드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들이잖아요. 일명 길보드 차트라고. 리어카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다 들어있었죠.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그중에 한 곡이 신계행 안개 거치는 날 조덕배 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고 우리 보혜님 사연곡 사연입니다. 휘경국민학교 5학년 때였어요. 오락 시간에 저는 그냥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그냥 막 흥내냈거든요. 그럼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웃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유행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리지널로 들어보시죠.

0: 방송 시간은 점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지만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옛날 얘기 나누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김동환 묻어버린 아픔 1041번으로 청해 주셨고, 또 주현미 비 내리는 영동교 두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조강.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똥떨어 똥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오늘 끝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젊음의 행진의 안무팀 짝꿍 출신의 그룹이죠. 정원관, 김태영, 이상원입니다.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0: 와,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이라는 이름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딱정벌레는 안개가 밀려오는 곳을 향해 물구나무를 서는데요. 이건 안개 속의 수분을 얻으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에서 보석 같은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그 작은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목마른 채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풍에 실려오는 안개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끈을 잡으려 하는 작은 딱정벌레. 그렇게 우리도 물구나무를 서며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하며 6월 한 달을 달려온 것도 같네요. 이번 달에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어떤 날의 하루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나미브 사막의 딱정벌레 이야기로 오늘 꿈은 문을 열어봤습니다. 물이 참 귀한 이 사막에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낸 독특한 방식인데요.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사는 모습이 어쩐지 좀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달의 끝에 서면 이번 달 어떻게 살았나 잠시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 꿈은 가족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쑹 실력 발휘 쑹

0: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7월은 바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 복원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성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 복원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J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연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리고 이어드린 곡 박미경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꿈과 음악 사이에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준 스머프님, 6월의 마지막 날 밤 함께합니다. 안도성님, 한 달 고생하셨습니다. 무더위, 7월도 건강하시고 우리 꿈 가족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9383번 외에 많이 보내주셨네요. 상반기에 많이 쓰셨어요. 남은 하반기는 몇 배 더 행복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쓴 수필이 회사에서 대표로 다른 두 분과 함께 출품이 됐습니다. 뒷부분 못 보고 지나갈 뻔했잖아요. 0702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레오님도 오늘 저에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라고 바라던 직급 승진을 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네요. 보자마자 눈물이 찔끔 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열심히 한 대가를 보상을 받는 것 같기도 했고. 저 기분 좋아해도 되겠죠? 그럼요. 되게 수줍게 오셨어요. 더 많이 좋아하셔도 되는데. 10년 만에 기다리던 소식 너무 기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을 들으면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확 좋아하는 게 안 되기도 하고 그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우리 꿈몽 가족분들 상반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6145번으로 청해주셨네요. 윤건의 라떼처럼.

다가올 날들에는 노인처럼 지혜롭게, 아이처럼 천진하게, 그리고 투명인간처럼 대담하게 살아보고

가장 먼저 걸리는 건 투명인간. 항상 내 안에는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샘솟지만 늘 그런 바람만 있을 뿐 항상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해 바둥거린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말들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다음은 아이의 천진난만함. 이건 사실 그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다. 슬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른스러움이란 옷을 입은 다음부턴 어쩐지 조심스럽다. 노인의 지혜로움은 또 어떤가? 그러기엔 아직 덜 살았다는 핑계를 대고 싶지만 사실 지혜란 나이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에 수시로 우왕좌왕하며 넘어질 때마다 갈 길이 먼 것을 느끼곤 한다. 밤의 끝자락에서 결국 셋 중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이 오늘도 그 사이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또 뭐 어떤가 서성이는 것 또한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

빛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손디아였습니다. 어른.

6개월을 앞구르기 뒷구르기로 힘차게 직장 온 힘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오늘 퇴직했습니다. 짧은 반년이지만 처음 해본 일이라 힘도 들고 대상 포진으로 고생도 했지만 참 행복하게 근무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6개월 준비해서 오늘 남은 반년 잘 마무리해야겠죠. 꿈음에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네, 쾅쾅쾅 세 번 찍어드렸어요. 3665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6개월 반년. 알차게 그래도 행복하게 잘 일하고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새로운 출발 그리고 휴식기도 응원 드릴게요.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 세 곡이었습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김아중의 마리아, 그리고 태연의 노래였네요. 제주도의 푸른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11: 대학교.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16: 그땐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17: 0937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이적,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꿉니다. 7월 22일 딱 한 번 출발하는 중국 문화기행 5일. 상하이와 항저우에서 각 2박을 머물고 수양마을 우전의 야경까지 감상합니다. 노 팁, 노 옵션, 노 쇼핑. 여행지에서 지갑 열 일 없는 완벽한 올인원 패키지. 특히 변상욱 대기자와 오재철 사진작가가 함께하며 깊이 있는 인문학 이야기와 인생사진 촬영 노하우를 전합니다. 선착순 특가 할인 중. 문의는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거예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잠깐이라도 함께 할게요. 9167님 아직 계신가요? 이번 한 달 상반기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 노래는 마이바흐저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OST 중에서 임하영의 음성이었습니다. 언제나 너의 곁에서.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티프로
1: 소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얼마

0: 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P 부가세 별도.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오늘 노래들이 옛날 생각을 많이 떠오르게 하네요. 그때 더잘 지낼 걸. 희로님,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너무 더워서 힘들었던 하루,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동반자님, 어서 오세요. 얼떨결에 방문하게 됐는데 음악이 너무 좋네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앞으로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5091님, 아,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셨다는 것은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말이 꼬였는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또 오래 뵐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야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하루가 참 긴데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토닥거리고 있습니다. 고양이님 보내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새 곡이었어요. 참. 엄정화의 후에 이 노래는 0321번으로 청해주셨어요. 13살 딸과 저녁에 코인 노래방에 다녀왔어요. 이 노래 들은 딸이 꾸몄에서 들어봤었다며 안다고 하는 거예요. 세대는 다르지만 음악에는 나이 차이가 없는 걸 느꼈습니다. 아, 김혜림의 멀어진 지금 들으셨고, 엄정화의 후회, 그리고 에코의 마지막 사랑까지 이렇게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부모님 모시고 드라이브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두분다 노래를 흥얼거리시네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불어주니 시원합니다. 사랑해요. 문자 씨. 님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는 16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필의 음성이에요. 다시 사랑한다면.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였고요. 보드카레인의 100%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꿈은 구독 했습니다. 바깥 양반의 픽으로 몇 주 전부터 우연히 듣기 시작했는데 오늘 가입하고 구독하고 첫 출첵까지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짱님 방금 전에 들어온 사연이네요. 저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행복한 호빵걸림. 제가 올해 세운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이유 없이 운동 빠지지 않기, 이유 없이 알코올 마시지 않기.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각종 이유를 만들어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운동 빠지지 않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 없이가 앞에 붙으니까 이유를 만들게 됐네요. 상반기 동안 7kg 불었습니다. 제 자신 반성합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시작이니 다시금 화이팅 해볼게요. 하반기마저 실패하면 내년 목표는 세우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초에 새해 초에 원대한 목표들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들을 조금 해이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슬쩍 꺼내는 게 음력 1월 1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설날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하다가 조금 해이해지면 3월에 그래 학생들도 새 학기니까 나도 3월에 시작해보자 하다가 또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이제 상반기는 넘어갔으니 하반기부터 해보자. 파이팅입니다.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9509님 어느덧 6월의 끝날입니다. 오늘 저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저하고 28년을 함께했던 세탁기를 내보냈거든요. 처음으로 가정 구입하면서 구독이라는 게 또 경험해봤어요. 키오스크도 버벅대는 제가 오늘 세탁기 구독을 하면서 젊어졌다는 기분이 들며 기분이 묘했던 하루였는데 이 시간은 너무도 잔잔한 마음에 꿈음 속에 포근히 스며들어 있으니 행복합니다. 모든 게 다 꿈음 덕이에요.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많은 칭찬을 받은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와, 28년이면 정말 긴 시간을 또 잘 관리하면서 쓰셨던 것 같아요. 가전제품도 또 오래 쓰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또 일찍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28년이면 정말 정이 많이 드셨겠네요. 새로운 세탁기와 함께 또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고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는 아까 1928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소희의 노래 산책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츠.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국내산 논류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음악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 리나의 바람에 머문다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 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 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8: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할부상품정보 대상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균 등 이자상환식이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이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이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상환식 고객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얼마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마 아침부터 한 것도 없이 벌써 반년이 다 갔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재밌어요. 바로 우리 뇌가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네요. 기억하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퇴근이라던가 요리, 늘 하는 업무 같이 반복되는 일상은 기억에서 지워버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바쁘게 지내왔는데도 별로 한 게 없네. 착각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뿐 반복되는 삶 가운데 더해진 매일의 수고와 노력, 착한 다짐까지 다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매일 오전 11시 잊지 않고 찾아와준 우리 영음씨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마이클 중에서 잭슨 5, I'll Be There였습니다. 아, 목소리가 어린 마이클의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네요. 그쵸? 지난해였던가요? 이것도 벌써 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네요. 아보하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아주 보통의 하루, 줄여서 아보하. 한 해의 반을 보낸 6월, 무탈하게 보낸 보통보통의 하루가 얼마나 고마운데 하며 새삼 느끼는 오늘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초조해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 휴대폰 사진첩도 한번 찬찬히 보시길 추천해요. 와, 이런 일 있었네. 아, 맞다. 이날 참 행복했지? 잠깐이었지만 이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걸 거야. 이게 힘이 되었을 거야. 이러면서 잘 살아온 기록들 꽤 많을걸요? 뇌 진짜 웃기다. 뇌 진짜 웃기지 않아요? 가성비를 따져요. 오, 너무 신기한데요? 아니,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별로 안 떠지는 사람인가 생각, 아니 저 스스로 했을 수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왜 난 하나도 하는 게 없지, 여태 살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저희 연예인들은 기록이 남으니까 지난 영상들만 한번 봐도 와, 나 잘 살았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튼 사진첩 한번 쓱 넘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 보내주세요. 주말 지난 얘기, 주말 동안 본 영화 얘기도 나눠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얼마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음표를 따라 여행을 떠나시오. 처음 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이리니 여행을 마치고 나면 빠른 건반으로 돌아와야 하리라. 말할 수 없는 비밀 시크릿. 앞서 들은 곡은 라라랜드 미아와 세바스찬의 테마였습니다. 기억나세요? 한 재즈바에서 둘이 운명적으로 만난 순간,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서 이 음악이 흐르면서 만약에 그랬더라면 애틋한 장면이 시작되죠. 언제 들어도 여운이 남는 장면, 음악입니다. 아, 웃음이 나는 게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아,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식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CBS의 피디님, 그 아드님 결혼식이었는데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두 부부가 만나게 된 이제 사연이 이제 친구들이 낭송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사 할 때 이제 나오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신부애랑 신랑이랑 둘 셋이 친했나 봐요. 근데 대학교 때 셋이 같이 앉아서 신랑은 예를 들어 왼쪽에 신부는 오른쪽에 이 친구는 가운데 앉아서 라라랜드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가운데 있던 친구는 울지 않았는데 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두 사람은 참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었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축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랬던 너네가 지금 결혼을 했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가운데 있던 사실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그런 이야기여서 속으로 한참 참 미소지게 되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즘 결혼식 너무 재밌고 결혼식장도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들 가보셨나요? 네, 여러분도 좀 보내주세요. 저만 얘기하니까. 네, 제가 가본 결혼식장 되게 신기했는데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저도 또 얹어서 얘기할게요.

또박이님, 강대는 매일 라디오 진행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매일 반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매일 행복하다고 해야 될까? 네. 예, 매일매일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님, 영화를 좋아하는 저를 보고 큰 아들이 블로그에 글 한번 써보라고 해서 시작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적금 통장 같은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박준아님, 오늘 저녁엔 영사배하는 날. 요즘 일주일을 그렇게 기다리네요. 일주일은 이틀 같은데 영사배는 7일 같아요. 어? 아,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네요. 나도 궁금하다. 6시 반,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8764님, DJ님 목소리만 들어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납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나이가 50이 넘었네요. 나도 내가 어른인지 모르게 세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곧 아들도 장가를 가는데 시어머니,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네, 저랑 진짜 몇 살 차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적으면 한두 살? 그런데 믿기시겠어요? 세월은 빠르게 가고 있지만 제 마음은 아직 청춘입니다. 내 청춘 돌리도 하셨습니다. 양설라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클리프 리차드 얼리 인 더 모닝 들려줘요. 설라나 힘내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힘도 날 것 같아요. 하셨는데요. 설라나 힘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클리프 리차드 얼리 인 더 모닝 띄우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너...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Early in the morning, 클리프 리차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어서 들으신 곡은 친구 중에서 로버트 팔머, Bad Case of Loving You 였습니다. 네. 아, 영사배 광고가 나왔는데, 그 오늘 나오는 영사배는 그 저희가 그 시작할 때 그 주의 영상 그 글자를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긴 영상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길이가 아직 몇 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뀌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 저는 엄청 저랑 피디님은 엄청 많이 깨달고 또 좋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여튼 뒷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네, 오늘 다룰 영화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사랑의 고고학? 사랑의 고고학. 옥자연 배우 나오는. 좀 길긴 길어요. 근데 전 재밌던데. 또 이게 평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막 최악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전 재밌게 봤거든요. 도토리님 아까 그 신랑 신부 얘기가 이미 둘만의 세계였네요. 크크크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남녀가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매개로 놓고 이렇게 틱톡 틱틱 대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서로의 이제 사랑을 불붙이기 위해서 네, 한 사람을 이용하는 그때도 뭐 이미 둘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네, 지금 게시판에 안전문자 얘기가 많네요. 어떤 분이 녹음 중인데 자꾸 안전문자가 와서 끊겨요.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저는 안전문자가 하나도 안 왔는데요 하니까 김승태님이 안전문자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덜 중요한 것만 꺼두시면 좋다고. 그러면 지진 같은 거 아니면 안 온다고. 네. 좋은 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한 거니까 뭐 다 안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받고 그러면 되겠죠? 네, 맞아요. 오늘 김태경 교수님 나오세요. 네.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던데요. 네. 무슨. 네, 범죄 심리학. 그런, 그, 범죄 심리 같은 것들. 또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네. 네. 그런 것이 진짠지, 가짠지. 네, 그런 것도 또 옆에서 자문도 해주시고, 네,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뭐, 그 알이랑 궁금한 이야기 와이, 뭐 이런 데도 엄청 숱하게 출연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뵀어요. 한내님, 결혼식 에피소드 나눠주셨어요. 신랑 신부 이름을 간판처럼 크게 써놨어요. 그때는. 그때 신랑 신부 이름 바뀌었어. 빨리 고치라고 했죠. 왜냐면 신랑 이름이 임영순이었고 신부는 백경인이었거든요. 지금도 가끔 착각하긴 합니다. 아셨네요. 신랑 이름이 임영순이어서 약간 그쵸? 순이니까 여자 이름으로 착각했을 수는 있네요. 우리 짱바님은 주말에 농구하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셨다. 날계란으로 문질러 볼까봐요. 멍 빨리 빠지는 법 아시는 분, 멍크림 같은 거 팔아요. 성형수술 하신 분들 바르는 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고기 같은 거 붙여놔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도 아니고. 네. 이번 주 공연 영화 선물입니다. 김미나, 김주령 배우 주연의 실화 바탕 영화 하나코리아 예매권 드릴 거고요. 하나코리아는 낯선 삶 속에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려는 탈북 여성, 해선의 여정을 담은 영화고요. 조디 포스터 주연의 파리의 사생활이라는 영화 시사회도 있습니다. 날짜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시네큐브 광화문이고요. 파리에 사는 정신과 의사 릴리안이 환자의 죽음에 의문을 느끼고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추적극입니다. 각각 말머리 코리아 혹은 파리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 들을 텐데요. 9769님, 지난주에 발가락 골절돼서 깁스한 사연 주신 분이 드디어 붕대 푸셨다고 네 하셨네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네, 나이 먹을수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영화 너의 이름은 중에서 레드 윈프스 드림 랜턴 듣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영화 청바지 돌려입기 중에서 레이첼 야마가타 Baby Your Love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학교

학교에서 듣는데 저 용기 내서 문자 드려요. 오늘 저희 학교에서 함께했던 실장님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8373님 사연인데요. 듣고 계시나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늘 든든하게 학교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웃고 고민했던 소중한 시간들이 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따뜻한 기억 오래오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 출근길이 조금은 덜 아쉽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좋은 노래 한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영화 스탠바이 미 중에서 베니킹의 스탠바이 미.

0: 최강희의 영화음악사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 초드롱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어머,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여러분. 최강희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저스트 프렌드 중에서 All for One, I Swear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말랑말랑한 슬라임이나 딸깍딸깍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키보드의 키캡 키링은 누르고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안티스트레스 장난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요즘 유행하는 왁부볼이라는 것도 있죠. 왁스 부수기 볼을 줄여서 귀엽게 부르는 겁니다. 슬라임이나 말랑이 겉면을 왁스로 코팅해 손으로 눌렀을 때 바삭하게 깨지는데요. 손끝의 감각과 바스락 파삭하는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불안이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죠. 소리와 촉감을 즐기는 왁부볼은 베이커리와 디저트 시장에서도 인기예요. 초콜릿으로 코팅된 소금빵 겉면을 한 입 크게 베어 물거나 손으로 쪼갤 때 단단한 초콜릿이 와그작하고 부서지는데요. 이 경쾌한 소리와 식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단단한 코팅을 파삭 부수는 쾌감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듯이 신나고 즐거운 음악도 도움이 되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유람열차 페르니궁스툭 폴카 보내드렸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왁부볼이라는 말 혹시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꽤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단단한 겉면이 바삭 부서지는 그 소리와 촉감에 집중하는 순간에 머릿속이 잠깐 비워진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갑니다. 이 복잡한 생각을 할 틈 없이 손끝에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쾌감이 있기도 하고요. 뭐 꼭 왁부볼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콜릿 코팅된 소금빵을 와그작 한 입 베어 무는 것도 그렇고 뭐 방금 들으신 이 경쾌한 폴카도 비슷한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요. 화요일 아침 작은 쾌감 하나로 기분 좋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개발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 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루이지 아르디티의 일바초 입맞춤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의 노래와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Wiener Lieder, 빈의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디밍님이 정호님 제 왁부볼은 아당이에요. 스트레스 받다가도 아당 들으면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감각으로 이렇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악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뭐 아로마 테라피 있잖아요.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뭐 그런데 촉각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분 좋아질 수 있으니까 모든 감각을 가지고 기분 좋아질 수 있다. 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저도 이 키캡이랑 이런 거 가끔 가다가 밤에 잘 때 이렇게 잠 안 올 때 만지작 하거든요. 막 이렇게 똑깍똑깍 누르면은 이상하게 또 좀 잡념이 사라지면서 쓱 잠들게 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가경취숙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금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늘 한 해 계획이 이 시점에서 후회를 했는데 금년은 잘 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단편소설 두 편을 썼고 장편을 계속 쓰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지금까지 잘 왔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사신 겁니까? 소설을 쓰시는군요. 멋지십니다. 우리 가경취숙님. 완성된 소설 꼭 한번 읽어보고 싶군요. 신청해 주신 거군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 사냥꾼의 합창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가운데 사냥꾼의 합창,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가경취숙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닉네임이 참 멋지세요. 가경취숙, 가벼운 수레를 몰고 익숙한 길을 간다. 그래요.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또 이렇게 이미 경험해본 익숙한 분야에서 능숙하게 성과를 내는 그런 상황도 그런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는 새로운 도전보다는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하는 생각을 연초에 했거든요.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6월 30일 딱 한 해의 반이 꺾이는 날이에요. 우리 가경취숙님 덕분에 한번 저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많은 우리 아랑님도 함께 생각해보시죠. 또 뭐 만약에 아쉬운 게 있으면 남은 또 반년이 있으니까 또 새롭게 또 계획을 해보시면 좋잖아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네, CBS 이어지는 순서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귀촌 15년, 구례의 산천을 누비며 해설사로 또 1인 여행사 대표로 쉴 틈 없이 살아오는 동안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식당에 가든 사찰을 걷든 늘 저의 가장 완벽한 짝꿍이 되어주는 아내에게는 1년 중 유일하게 부리는 최고의 사치이자 삶의 활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입니다. 아내를 위해 며칠을 겨루며 치열한 티켓팅 전쟁에 뛰어들었던 고단함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공연장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늘빛 옷을 입고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아내의 표정은 마치 소풍을 앞둔 소녀 같았습니다. 아내의 그 환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기분은 덩달아 구름 위를 걷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아니 우리 부부의 일상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하이라이트는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공연 시작 전 이벤트로 수많은 관객을 비추던 카메라가 돌연 전광판 화면에 우리 부부의 얼굴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된 당황스러운 찰나.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를 향해 두 번의 뽀뽀를 건넸습니다.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쏟아졌고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아내의 맑은 미소를 보며 저는 우리 부부의 15년 귀촌 생활 중 가장 영화 같은 한 장면을 완성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의 해설이 누군가에게 구례의 위로를 전하듯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내의 고단한 일상을 다정하게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공연이 아내의 유일한 사치여야만 하는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례로 돌아오는 길, 공연에 짙은 여운에 잠겨있던 아내가 툭 던진 고마워라는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내의 이 행복한 사치를 함께 누릴 수 있어 나 또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아내의 이 찬란하고 행복한 사치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플라시도 도밍고와 모린 맥가번의 듀엣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문화유산 해설사이자 로컬 크리에이터 임세용의 책 귀촌 15년 진짜 구례를 만나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도 해주고 함께 공연도 보러 가준 남편 참 멋있고 다정하네요. 사랑은 뭐 이렇게 거창한 선물보다 함께 해주는 마음에서 더 깊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가장 좋아하는지, 뭘 또 싫어하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해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또한 사랑이죠. 이 그래서 또 제일 마음이 남았던 장면은 전광판에 두 사람 얼굴이 뜨는 순간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뽀뽀를 건넸다는 거죠. 그 찰나의 선택이 정말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요? 근데 그 찰나의 선택이 15년 귀촌 생활 중 가장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었다는 그 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좋냐고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려는 마음. 참 그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신이 더 행복해졌다 말하는 것. 그게 부부의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구례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툭 던진 고마워 한마디. 누군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고 그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한 사치가 있으신가요? 나에게 그런 사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그런 행복한 사치,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사치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시간은 아주 오래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제가 특정 가수를 이렇게 칭송한 글이 아니었죠. 이건 부부의 정말 진정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반가운 글이 있습니다. 들꽃 연희님 드디어 복귀하셨습니다. 정원님,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50일간의 장기 해외여행 복귀 신고드립니다. 어제 건강히 도착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긴 여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제 육체, 마음 건강과 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잘 즐길만 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또 아당에서의 행복한 동행 같이 하시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50일이라니요. 혼자 50일간의 해외여행. 아 정말 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험하셨고 또 생각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우리 아당님들에게도 그 귀한 여행의 깨달음과 즐거움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 듣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이 곡을 또 편곡의 귀재 피아니스트 볼로도스,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또 직접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유,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 원곡도 참 재밌는데 이 볼로도스의 화려한 편곡이 더해져서 정말 짜릿한 그런 연주를 들었네요. 아, 라흐마니노프의 이탈리안 폴카를 아르카디 볼로도스가 직접 편곡해 연주한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2003년 돌치 그라모폰에서 컴플레이션 앨범으로 발매한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위나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트랙을 만나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군요. 랄프 베나츠키가 작곡한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우리말로는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 뭐 이런 정도로 옮길 수 있겠는데요. 아, 저는 이 곡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린징은요, 빈의 북쪽에 자리한 아주 아름다운 와인 마을이에요. 그 위너발트 칼렌베르크, 비엔나 숲이 있는 그 산자락에 있는 와인 마을입니다. 제가 빈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친구들과 아주 자주 찾던 곳이에요. 시험이 끝난 날도, 또 공연을 마친 날도, 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주말에 자연스럽게 종종 그린징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이 호이릭에 둘러앉아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음악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저희 집에서 38번 트램을 타면은 종점까지 쭉 가면 그린칭이었거든요. 갈아탈 필요도 없이. 아, 이 노래도 그런 빈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특히 곡 중에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와인 한 잔을 나누면서 삶을 즐기는 것. 이게 빈 사람들이 오랫도록 지켜온 삶의 철학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랄프 베나츠키의 곡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를 프리츠 분델리히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테나 프리츠 분다르시의 앨범 위나 리더. 사실 위나 리더가 클래식 음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또 테나 프리츠 분다르시의 노래로 아름답게 또 재탄생된 이 위나 리더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Ich muss wieder einmal in Grinzing sein. 나는 다시 한번 그린징에 가야 해. 랄프 베나츠키의 곡이었고요. 테나 프리츠 분달리히의 노래와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빈 폴크소퍼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퍼플 오드리님이 정원님의 생활 밀착형 설명에 귀에 쏙쏙 꽂히고 더 가고프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생활 밀착형. 아, 우리, 아, 정다운 아당님들과 함께 저의 2의 고향인 비인을 함께 여행하면서 여기가 그린징이에요. 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아, 이어지는 곡은요. 아,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도끼의 춤 듣겠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그리고 루이스 안토니오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화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 가운데 3악장 도끼의 춤. 오, 제목이 좀 무섭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그리고 루이스 안토니아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윤쌤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정원님 9월에 비엔나를 여행할 예정입니다. 구글맵에 의존하겠지만 혹시 추천할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원님 앨범 자켓 찍은 곳 꼭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갑자기 물어오시니까 추천할 곳이 막 머릿속에 너무 많지만 뭐 또 책자 찾아보면 다 있을 곳이니까 제 앨범 사진 찍은 곳은요. 제가 두 개의 앨범 자켓을 빈에서 찍었는데 Remember Vienna라는 앨범 자켓 이렇게 그 모자 쓰고 찍은 사진 그거는 빈 시내의 아주 작은 골목이에요. 안나가세라는 이름의 골목이었는데 거기서 찍었고요. 그다음에 쇼팽 에티드 자켓에서 이렇게 예전에 망고 아빠님이 야하다고 말씀 주신 그 앨범은 비엔나의 아주 유명한 Central Friedhof, 중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주 멋있는 가로수길이 있어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그 가로수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앙묘지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음악가들의 묘지가 다 모여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그냥 묘비만 있지만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요한 슈트라우스 등 정말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의 묘지가 모여 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듣겠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자쿠모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건만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그리고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리아의 초상에서 공부했던 오페라들은 다시 들으면서 좀 이렇게 복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주인공 이름 기억나시나요? 카바라도시죠. 산막에서 사형을 앞둔 카바라도시가 토스카를 떠올리면서 불렀던 아리아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타레가의 아라비아 기상곡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진희님의 신청곡이고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푸시킨의 시에 김효근이 곡을 붙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앙빵님이 애정하는 우리 아침 아당님들 안녕하세요. 단체로 늦은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엔 정파방송 시간으로 어제 듣지 못한 재방송을 청취할 수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재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매주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정파로 인해서 재방송이 안 되니까 또 들으시는데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미래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지휘 데이비드 E,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헤이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그리고 본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재전 등을 들려줍니다. 7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앙상블 V9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 열립니다. 국내

유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정상급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창단한 앙상블이죠.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 12번, 하이든의 피아노 협주곡,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느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 들어도 참 아름다운 곡이에요. 가슴 벅차고 가슴이 아련해오는 그런 선율이죠. 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운데 간주곡 보내드렸습니다. 리버로페스의 기주연은 로열 리버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장현아님이 마티네 콘서트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매번 연가를 내고 가니 이것도 사치라면 사치겠죠. 살짝 소심한 사치요.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번 마치는 때 제가 프로그램에 안 써있는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아님 그날 꼭

잡혀요, 로비에서. 또 아까 전에 재밌는 사연이 있었는데 3681번님요. 안녕하세요. 김동규님 때부터 쭉 듣고 있는 소극적인 왕 애청자입니다. 빈 얘기를 들으니 고등학교 때 친구가 생각나요. 전학을 왔는데 빈에서 살다 왔다고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많이 놀랐죠. 그 당시 외국 살다 온 친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볼 땐 전혀 외국에서 살다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친구였고요. 근데 이 친구는 오스트리아 빈이 아니라 충남 서천군의 비인이라는 곳에서 전학 온 거였어요. 저희는 여기를 몰라서 당연히 해외판 줄 알고 나중에 무척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충남 서천의 비인이라는 곳이 있군요. 너무 예쁜 이름의 고장이군요. 그래요. 아유, 재밌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3번 로만차 안달루시아 듣겠습니다. 길샤함의 바이올린 그리고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로만차 안달루시아 보내드렸습니다. 길샤함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에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곡의 힌트 음악과 함께 오늘 퀴즈의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정답을 아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멘델손의 가사 없는 노래 무언가 1권 가운데 첫 번째 곡 2장조 안단테 콘 모토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달콤한 추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Sweet Remembrance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멘델손의 무언가 모두 8권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6곡이 담겨 있죠. 이 제목은 멘델손이 직접 붙인 건 아니고요. 후대에 붙여진 별명인데 이 곡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달콤한 추억. 음악 용어 중에 돌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돌체, 뭐 부드럽게 달콤하게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음악 중에는 이 돌체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의 정답은요. 이런 돌체 또는 방금 들으신 그 멘델손 무언가의 부제처럼 아주 달콤한 건데요. 정답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음악도 들어보시죠.

두 번째 힌트막으로 러시아의 민요 다크 아이스 검은 눈동자를 베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러시아 민요, 러시아 로망스라 불리는 이 다크 아이스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곡으로 검은 눈동자를 지닌 집시 여인에 대한 격정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동명의 이탈리아 영화에 삽입되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힌트는 다크, 바로 아주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색인데요. 자, 이 힌트 잘 기억하시고요. 아까 전에 1950번이며 정답 정원님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아, 이분 상 드리면 안 되나요? 커피. 아,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1950번님. 자, 달콤하고 짙은 색, 어두운 색, 다크. 이 힌트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짧은 음악, 짧은 음악이었죠. 세 번째 힌트막으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스페니쉬 댄스, 스페인 춤을 사이먼 레트리지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가 과자의 나라에 도착하자 그곳의 요정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각 나라의 민속춤을 추기 시작하죠. 각각의 과자를 상징하는 요정들이 등장해서 곡마다 이런 부제가 있어요. 그 아랍 댄스는 커피, 그리고 차이니스 댄스는 티, 차, 그리고 러시안 댄스는 트레팍, 그리고 스페인 댄스는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부제입니다. 검은색의 달콤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오늘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라는 이 단어는 600년경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이 만들어 먹은 쇼콜라틀이라는 음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단어는 쓴 물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크, 밀크, 화이트 등 뭐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뭐 케이크나 과자, 아이스크림, 사탕, 음료 등등 이것이 들어간 먹을 것이 굉장히 많죠. 두바이의 한 디저트 브랜드가 만들었던 이것에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가 들어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 이것이죠. 카카오 나무 열매의 씨를 볶아서 만든 가루에 우유, 설탕, 향료 등을 섞어 만든 이것.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 피부색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음악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힌트 음악으로는 발렌타인을 마르티나 맥브라이드의 노래, 그리고 짐 브릭만의 연주로,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짐 브릭만이 공동 작곡한 곡인데요. 발표 당시 큰 사랑을 받았죠. 이런 가사입니다. 너만 있으면 돼, 나의 사랑, 나의 발렌타인. 내 마음을 모두 너에게 줄게, 시간이 끝나는 그날까지.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너뿐이니까. 나의 사랑, 나의 발렌타인. 가사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처럼 참 달콤하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할 때 선물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립니다.

아, 음악이 너무 달콤하네요. 발렌타인 보내드렸습니다. 마르티나 맥브라이드의 노래 그리고 짐 브릭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힌트 음악 네 곡을 모두 들어봤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바로 초콜릿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먼저 당첨자 6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답과 관계없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인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3770번님, 또 1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8670번님, 2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1346번님 세 분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다 초콜릿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케이크 받으실 분은요, 9007번님, 9007번, 그리고 1913번님, 8398번님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한스케이크. 자, 이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오늘 퀴즈 힌트 음악 중에서 아까 전에 검은 눈동자 들려드렸었잖아요. 러시아 민요. 이 검은 눈동자를 불렀던 가수가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인데요. 그 니콜라이 갸우로프가 누구의 남편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가로 함께 듣죠.

0: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 기가운데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별빛 지은님이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모차르트 초콜릿 사왔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 모차르트 초콜릿 아주 유명하죠. 저는 사실 그렇지만 모차르트 초콜릿은 잘 안 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려드릴까요? 저는 빈에 놀러 갔다 올 때 항상 사커토르트를 사가지고 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초콜릿 케이크예요. 어떤 분들은 달기만 하던데 아유 한국 케이크 훨씬 맛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 추억인지 아니면 제 입맛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커토르트.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케이크를 사랑하니까 제 절친들은 비엔나에 여행갈 있으면 꼭 저를 위해서 조그만한 사커토르트 하나씩 사다 주는데 그건 여기서 구할 수도 없고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생크림이랑 그 아인슈페너 한 잔이랑 같이 먹으면 그만인 사커토르트. 뭐 취향의 문제겠지만 혹시 가시면 한 번쯤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오늘은 아주 2시간 동안 달콤했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칼 라이스트의 클라리넷 그리고 헤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끝곡이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나선 이곳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커다란 그늘을 만나게 하소서. 그 그림자 아래 쉬며 성령의 바람을 맛보게 하소서. 이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 익숙한 주님의 향기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첫날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들이 주는 평온함이 참 감사하네요. 오 놀라운 구세 주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 곽현정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강력히 선포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적 위신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님, 2026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좋은 예감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여호와 이레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진영님께서는 안성진의 찬양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

0: 번호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롱별님의 아드님께서 경찰이신가 봐요. 아들 장순경에서 이제 장경장으로 승급해 임명장 받고 꽃다발 안고 퇴근했습니다. 이제 더 책임감으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세심하게 섬김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문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 가운데 경찰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더 든든한 느낌, 더 안전한 느낌 듭니다. 많이 수고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폴라리스 님께서 어제 마지막 출근하셨다고 길지 않은 6개월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청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 곡을 브렌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유동근님 그리고 유리정은님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헤리티지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일 수요일 가정예배에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은 사명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 가정,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히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누가 주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종일의 음성으로 너 주의 사람아 들으시고요. 이수원님께서 정하신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수이미님, 주찬양으로 평안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프리지아님은 남편 안과 검사하러 갑니다. 그동안 동네 병원 다녔는데 차도가 없고 자꾸만 눈이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다 해서 큰 병원 예약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른 큰 이상 없이 치료 잘 받고 오게 도와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스 카페라떼님, 처음 글 보내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여수에 아들과 여행을 가셨군요. 새벽바다 보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남편 생각 많이 나신다고. 이런 여행 항상 함께 했었는데 너무 그립네요. 그러셨어요. 그리워하시는 만큼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이스 카페라떼님 그리고 아들 또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새로운 추억 쌓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현님께서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를 도와주세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풍길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따스한 품 내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님,

네, 30년 넘도록 근무하던 곳을 떠나는 날이라고. 끝이 아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나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날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시는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더 행복하게 아이디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묵희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와라님께서는 나는 믿네 청하셨습니다. 남미 워십 찬양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우리 각각은 작아 보여도 이 조각들의 모음은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작은 불꽃 하나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한사랑 남성 중창단이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 7월 세 달도 축복하옵소서 하시면서 축복하노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원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김형미의 사랑은,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는 1악장의 시작 부분의 바이올린 연주가 높고 맑은 종달새의 소리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종달새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경.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발걸음은 어제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을 돌고 같은 계단을 오릅니다. 다만 가방 속에 담긴 소식만이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죠.

새로운 7월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또 이 안에는 분명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게 될 또 우리가 받게 될 새 소식은 무엇일지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7월의 첫 아침을 열어봅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성실사이버대에서
1: 수실역자
0: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1: 수실역자
0: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1: 쏴 쏴 숭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부모님.

0: 순간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 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샬롬,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할 26년의 하반기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로 맞이한 7월도 더욱 평안하세요. 레이나 차님,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올 하반기도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여. 7월 1일입니다. 수요일. 뭔가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월에서 7월은 반이 접혔다는 것 때문인지 새로운 기분이에요. 여름도 더 익어갑니다. 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 소식도 간간히 보이고요. 장마도 다가오겠죠.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부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수원님께서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하셨고요. 가는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매 달마다 그 달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벚꽃이죠. 벚꽃의 계절. 또 5월 하면 장미의 계절. 6월은 초록 동글동글한 매실의 계절이라면 우리가 발을 들어선 이 7월은 나팔꽃의 계절입니다. 영어로 나팔꽃이 모닝글로리예요, 여러분. 참 예쁜 이름이에요.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나팔꽃의 특징이 밤을 지나는 동안 어둡고 서늘해야만 아침에 활짝 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아침의 영광인가 봐요. 모닝글로리. 참 속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 모닝글로리처럼 어둡고 서늘한 시간을 지나 활짝 피어나는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1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짙게 흐리기만 한데요. 비 오는 지역들이 있네요. 비가 보슬보슬 온다고. 레인보우 닉네임도 빗속을 혼자서 님이세요. 7월 1일 비와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한이바람님 그리고 이오하님은 구미의 애청자시네요. 레인보우로 출근길에 매일 들으신대요. 구미도 비 온다고 합니다. 윤불리님 신청하신 네어쉘비 샤워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장영희 교수는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6년간 매달려 쓴 학위 논문 가방을 도둑맞은 일화를 들려줍니다. 시금을 전폐할 만큼 절망했던 장 교수는 끝내 다시 일어나 논문을 끝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를 배웠고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넘어져 주저앉기보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록 뮤지컬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형이 내려진 절망의 순간 눈물로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 나의 생명, 우리 다시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이것은 무대 위 대사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한 해 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든 흘러간 물처럼 이미 지나간 일일 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지난 일들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다시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너무 좋은 성가에 잠을 깼어요. 아름다운 성가. 행복한 7월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은님. Don't move and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30년 넘게 근무하던 곳을 떠나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을 향해 출발하신다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님께 들려드리는 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 이 비가요. 7월이 오기만을 기다렸나? 비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해마루님 계시는 목포 비가 주룩주룩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고. 무지개 탄자님 대구에 계십니다.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대요. 왕내숭이님 계시는 부산도 그리고 은빛 신사님도 아 부산에 계시는군요. 비가 시원하게 내린다고요. 은빛 신사님은 부산에서 경주로 출근하신대요. 민건아 대디님 청주도 비 내립니다. Here by 내가 매일 기쁘게 6780님의 신청곡.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폴라리스님 댁에도 나팔꽃 있네요. 저희 집도 어디서 씨앗이 날아왔는지 나팔꽃이 피었어요. 지금 여기님 댁에도 옹색한 발코니 화분에 날마다 한두 송이씩 나팔꽃이 펴요. 눈 뜨면 CBS 열고 나팔꽃 마중을 합니다. 6166님 댁에도 우리 집 베란다에 나팔꽃이 펴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모닝글로리입니다. 저는 이 나팔꽃이 보기 쉽지 않은 꽃인 줄 알았는데 집에 피어있다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데요. 모닝글로리, 차갑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활짝 피어나는 아침의 영광 모닝글로리. 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상징꽃은 나팔꽃으로 정해야 할까 봐요. 7월 첫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우리 시간의 주제곡으로 닫겠습니다. 나나무스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 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팔로셀러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5: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6: 메디힐 토너 패드.
7: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8: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7: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8: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7: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9: 잘 만들었다, 몽젤.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여물다라는 참 예쁜 말이 있어요. 곡식이나 열매가 알차게 익어간다는 뜻인데요. 7월은 자연도 조금씩 여물어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푸른 변은 알차게 익어가고 과일은 햇살을 머금으면서 달콤한 맛을 준비합니다. 겉으론 큰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쁘게 여물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7월에는 웃을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좋은 일은 좀 더 자주 찾아오길 바랄게요.

0: 스팅의 Fields of Gold. 7월 1일 죄송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라니님이 어느새 7월 찜통 같은 날만 남았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이제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더울 일만 남았다 싶기도 한데요. 근데 또 여름은 뜨겁고 비도 오고 그래야 곡식과 열매가 잘 여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이 더위를 잘 건강하게 보내면 또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7월은 좀 더 특별하긴 해요. 새로운 달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2026년의 하반기로 접어든다 생각이 들면서 좀 조급해지기도 하는데 여유 잃지 않고 차분하게 우리 함께 7월을 시작해 보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9: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나를 찾아.
1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비더 보이스 올투게더 얼론 5802님 신청곡에 이어서 더 코얼스의 So Young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찬구님 출근해서 일 시작 전에 듣기는 하는데 처음 인사하신다고요. 반갑습니다. 안졸리나 졸리나님 주디 졸린 눈을 부여잡고 버스 안에서 잘 듣겠습니다. 7월의 첫날 화이팅이에요. 버스에 자리 있나요? 까비맘님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라고 다정하게 사연 주셔서 손명의 PD가 물 갖다 줬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게. 제가 그대와 여는 아침 시작한 지 이제 3주 차거든요. 지금까지는 알람을 맞춰놓으면 항상 5분 전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 없이도 계속 일어났는데 며칠 전부터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좀 적응된 건가 했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도 제가 3주 동안 잠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 일념으로 아침마다 막 꿀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프로폴리스 막 뿌려대고 난리난리를 피웠는데 생각해보니 오늘 제가 그 부산한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적응된 걸까요, 저? 그래도 적응이 돼도 목은 잠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0: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7월입니다. 올해는 7월 장마가 될 거라고 지난번에 알려주셨는데 네. 드디어 7월이 됐어요. 장마 언제 시작될까요?
1: 네, 올여름 예년보다 장마가 많이 늦어졌죠. 6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은 어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고요. 충청 남부지역까지 오늘 장맛비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7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장마철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네, 7월 시작과 함께 장마도 시작인데 올해는 부디 짧고 약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올여름 장마가 늦어진 만큼 시작부터 장맛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 그 밖에 제주와 전남 남해안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맛비는 충청 남부 지역까지 점차 확대돼서 충청 남부는 낮까지, 남부 지방은 오늘 저녁,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면 제주 산지에 최대 120 이상, 남해안에 최대 80, 그 밖에 남부 5에서 40, 충청 남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대전 31도, 광주 대구 26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 북부에 최대 60mm, 강원 중국부 내륙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돌풍벼락 우박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도, 부산 광주 19도, 대구 2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Love Runs Out 0849님 신청곡이었고요. Imagine Dragons의 Believer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메비우스님 말소리가 난다. 해바라기님 날씨 소식이 조금씩 들리는데요. 푸르훈님 오디오 겹친 거 맞죠? 여신현님은 귀신인가?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김수진 리포터와 연결을 하고 이제 페이더를 올렸다가 제가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음악을 재생해서 저도 음악 듣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장마라는 얘기가 들리지? 해서 봤더니 페이더가 아직 내려와 있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음악을 진심으로 감상하시는 분들이 여기 너무 많은데 제가 음악 감상에 큰 방해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이 두 곡이 사실 아침 잠을 확 깨우는 곡인데 저는 이 두 곡이 아니고 김수진 리포터의 작은 목소리에 잠이 확 깨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분께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7시 29분 55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 없도록 더욱 신경 쓰도록 할게요. 1112님 신청하셨어요. 카를라 브루니 Stand by Your Man.

마크 마티니, 더 가든스 오브 샘슨 앤 비슬리 들으셨어요.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옷을 꺼내 입곤 하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한 곡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기분 스위치 ON! 주디와 음악 코디. 7월의 시작과 함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서 다니셔야 되겠어요. 비가 와도 우리의 감성은 뽀송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에픽하이 유나의 우산 오늘의 코디송으로 골랐고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에픽하이 유나의 우산, 제가 고른 코디송이었고요. 6934번으로 입사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우산에 이어서 이면정,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축하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짱마담님도 비 내리는 날 듣기 좋은 노래라고 이면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청해주셨어요. 그 모 영화에 삽입돼서 23년 만에 역주행한, 그 전부터도 사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이면정의 노래 에픽하 유나의 우산과 찰떡 코디송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청곡이 정말 비처럼 쏟아졌어요. 비노래 총출동했거든요. 김태우 사랑비, 선우정아 비온다, 이승훈 비오는 거리, 비오는 날의 수채화, 이소라의 신청곡. 이제 장마 시작이니까 비노래들 조금씩 조금씩 또 풀어가 볼게요. 두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전.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0: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참 좋은 여행.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마멀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5565님과 함께 들으면서 수요일 그대와 있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깊어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오늘 새벽 축구대표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9명이 시민과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2분기 동안 나스닥은 약 21%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5부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정부가 원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춘 데 따른 겁니다. 고교 야구 경기에서 지역 비하 응원을 한 배재고에 대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오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배재고는 남은 경기를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로 본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대포폰을 만드는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의 대표 여름축제인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5일간 100만여 명의 방문객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전 32도, 대구 28도를 보이겠습니다.

0: 곡에 이어진 첫 곡이었습니다. 1379님 신나게 차에서 춤추셨대요. 마음껏 즐겨주셨네요. 아, 2611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치맥 페스티벌 개막인데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대구로 많이 치맥 드시러 오이소. 근데 그 살짝 걱정도 돼요. 장마 시작이어가지고. 그래도 뭐 사실 페스티벌은 비 올 때 조금 더 신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멋지게 치맥 페스티벌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아, 햄 치즈토리님은 정답 2부제, 5304님 정답 치맥, 이렇게 오답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리면서 뉴스콕에 이어서 퀴즈콕 가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휴대전화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생체 인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오늘의 퀴즈콕 문제. 휴대전화 개통 시에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모습을 비교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생체 인증 대상은 무엇일까요? 1번 다리, 2번 얼굴. 다리를 찍으면 될까요? 얼굴을 찍으면 될까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되고요. 광고 뒤에 이어지는 노래는 힌트가 되는 노래예요. 힌트 노래 잘 들어주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역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역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퀴즈곡에 이어서 힌트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레이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얼굴이 들어가는 노래 두 곡 들으셨고요. 포커 페이스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쏠땡을 얘기해 주시네요. 해바라기님도. 파란 하늘 좋아님. 와, 오늘 수요일이다. 나는 쏠땡 간다.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끝날 때 나오는 노래죠. 레디 가가의 포커 페이스. 끝날 때 나오는 노래라서 이 노래 나오면 되게 싫다는 분들 많아요. 아, 끝나잖아. 더 보고 싶어 하면서. 정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퀴즈곡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신분증에 얼굴 인식 같은 방법까지 추가로 쓴다고 하는데요. 3073님께서 주디 7월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부터 시작입니다 하셨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걸 놓쳤네요. 3073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호박님, 고객센터 근무 중인데 성형으로 얼굴 촬영하면 본인 아니라고 나오는 고객님들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고객센터 근무하시는 고충이네요, 이거는. 이거 어떡해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확인해 주셔야 되나? 운자씨님,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자신은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럼요. 이거는 뭐 얼굴이 예쁘다, 뭐가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확인용이니까 자신있게, 예. 자신있게 찍으시면 됩니다. 인증 강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신 6995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넷째 아들 등원시켜주는데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55세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서 산후관리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하신 2904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산모랑 아기가 엄청 기다리고 있겠네요. 자,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19분 지나고 있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사랑의 꿈님 신청곡이에요. Queen, Love of My Life.

대구의 라벤더님, 비가 와서 출근길이 엄청 막히네요. 음악 없으면 지루할 뻔했어요. 날씨는 꿀꿀하지만 음악이 좋아서 기분이가 좋아요. 붉은 여우님도 좋아해 주셨어요. 두 분과 야키다의 I Saw You Dancing 7594님 신청곡, 그리고 마돈나의 La Isla Bonita 들으셨고요. 그 전에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는 커피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감성 있는 아침이라고 하신 장미지기님과도 함께했습니다. 장미지기님 계신 진천도 비가 시작됐다고 빗길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해주셨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수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0063님, 오늘 저 왜 이럴까요? 버스 잘못 타고 갈아탔는데 또 잘못 탔어요. 자세히 확인 안 한 제 잘못이지만 아, 오늘 자꾸 꼬이네요. 비 와서 그래요. 장마 때문이에요. 이제 장마 시작됐으니까 뭐 좀 안 된다, 잘 자꾸 꼬인다 하면 우리 그냥 장마 탓해요. 너 때문이잖아. 장마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한번 하시고 심호흡 하시고 무사히 도착하세요. 푸르지오님 신청곡 드릴게요. 이소라, BTS 슈가가 함께했어요. 신청곡.

8255님이 가요랑 팝 둘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이소라의 신청곡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민사랑님 어머 소라입니다. 허미정님 와 오늘 감성의 이소라님 최고예요. 이소라님은 사랑이죠. 특히 진짜 비 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갖고 있는 이소라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금요일에 불금이라 설렘 코너 있는 거 아시죠? 나를 설레게 하는 노래, 이 노래를 들으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 하는 노래가 있으면 사연과 함께 팝송 세 곡, 이제는 가요도 됩니다. 가요 세 곡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곡에 얽힌 사연을 꼭 함께 보내주셔야 채택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말머리에는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대와 여는 아침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도 역시 말머리 설렘 달고 신청해 주시면 불금이라 설렘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4679님 신청곡이에요. 노라 존스 Don't Know Why.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수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자미로콰이의 버추얼 인세니티 5023님과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Oh, what we're living in.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팰러스 엘러스.
0: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팰러스 엘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팰러스 엘러스.
2: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 메디힐 토너 패드.
5: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6: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6: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5: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7: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8: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뽀모도로 테크닉이란 건 25분 일하고 5분 쉬는 겁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때 타이머를 두고 면을 삶는 시간을 체크했다는 데서, 또는 토마토 모양의 요리용 타이머를 이용했다는 데서 토마토를 뜻하는 뽀모도로라는 말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뽀모도로와 카페 분위기를 결합한 앱도 있죠. 온라인의 가상 카페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카페가 보이고요. 소리를 켠 뒤에 커피잔이 그려진 팻말을 클릭하면 카페로 입장하게 됩니다. 가상 카페에 들어가면 무엇을 마시겠냐는 질문과 함께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블랙티처럼 여러 음료가 뜨고요. 하나를 선택한 뒤엔 사이즈를 고릅니다. 톨 사이즈는 25분, 그란데는 45분.